김계선제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대금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대나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노래한 대나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고산 윤선도가 묘사한 대나무의 정체성.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도 이 시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맞다. 대나무가 나무라 하기엔 외떡잎 식물이고 나이테도 없으니 나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풀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시에 늘 푸르다는 것 윤선도에게 가장 크게 와 닿은 게 바로 변치 않고 사시에 늘 푸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이렇게 죽어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운치 있는 악기로 변신해서 우리 곁에 남습니다. 오늘 대나무 악기 대금 소리 들으면서 윤선도의 오우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황의종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속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황의종이 자신의 작품 중에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을 모아서 1999년 5월에 발매한 음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황의종 작곡집 세 번째 음반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음반에 담긴 음악은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대금과 18현 가야금의 음악 동해에서 가곡 승무, 관현악곡 만선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인데요. 오늘 그 음악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리랑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했는데요. 작곡자는 아리랑에 스며든 우리네 삶의 모습을 한과 흥이라고 보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세마치 장단에 실려있는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이중주로 변주한 음악입니다. 제1악장에서 아리랑의 주제 선율을 제1가야금으로 제시하면서 이내 여러 형태로 변주를 해나갔는데요. 언모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에 실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제2악장 밀양아리랑은 화려한 분산화음의 도입부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보통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빠르게 변주시켜 나가서 빠른 세마치 장단에 이어지는 단모리 장단에서 전조되면서 곡을 마칩니다.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듣겠습니다. 윤경선의 18현 가야금, 정세희의 22현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들으셨는데요. 윤경선의 18현 가야금, 정세희의 22현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 국립국악원

이 주최한 97 가야금 역사 축제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인데요. 모란이 피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모란이 뚝 떨어져 버린 뒤의 절망함 그와 같은 이중적인 미학을 그린 시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이와 같은 미학을 곡에 담고자 한 건데요. 느리게 시작하는 도입부로 기다림을 노래했고요. 세 박자의 중간 속도에서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빠른 네 박자에서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진 슬픔 그 부분을 그렸고요. 마지막에 느린 속도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새로운 기다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시를 먼저 읽어보면 좋겠죠.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황의종 작곡의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듣겠습니다. 작곡자 자신이 노래도 하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들으셨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 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을 노랫말로 해서 만든 가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1983년도에 작곡이 됐는데요. 1985년에 있었던 제5회 율려악회 정규연주회 때에 황규남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황의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곡 동해에서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황의종이 1989년에 작곡한 대금협주곡 제2번을 대금과 18연 가야금의 이중주로 편곡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1995년의 작품인데요. 곡은 전체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악장은 대금의 서정적인 가락으로 시작됩니다. 작곡자는 1악장에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애틋한 마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제2악장의 중중머리 장단 부분에서는 깊고 넓은 바다처럼 대금과 가야금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들어보면 동해에서라는 제목을 왜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해에서 바라보는 바다, 작곡자에게 투영된 바다의 모습을 곡에 담고자 한 것이기 때문일까 합니다. 황의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곡 동해에서 듣겠습니다. 안성우의 대금, 정길선의 18연 가야금, 최윤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음악 동해에서 들으셨는데요. 안성우의 대금, 정길선의 18연 가야금, 최윤정의 작곡.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1989년에 작곡된 대금 협주곡 2번을 대금과 18연 가야금으로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뜸은 통독한 시일 텐데요. 작곡자는 조지훈의 시 승무와 우리 전통 가곡의 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그 서정, 그리고 현대시를 이 시대의 음악 언어와 전통음악의 서정을 조화롭게 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곡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전통 가곡의 맥을 잇는 작품이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노랫말과 선율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악 부분은 가곡 반주처럼 노래 선율을 기반으로 해서 노래와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조지훈의 시 승무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구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황의종 작곡의 가곡 승무 듣겠습니다.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황의종 작곡의 가곡 승무 들으셨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를 노랫말로 해서 1978년에 작곡된 음악인데요. 제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은 황의종 작곡의 만선입니다. 만선, 조업을 나간 모든 어부들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작곡가 황의종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바다가 있는 부산, 바로 어부들의 터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부산 바다, 이 어부들의 삶이란 구도로 자연스럽게 옮겨갔고요. 만선이란 곡에 그런 구도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부들의 희망이 되는 만선, 만선을 이루기까지에는 수많은 고난이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작곡자는 이 곡 안에 우리 어부들이 조업을 나가면서 겪는 여러 과정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냈습니다. 전체 7악장 구성을 이루도록 한 것도 그와 같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기 위한 건데요. 각 장마다 특별한 나타낸 말을 써서 악장의 분위기를 암시했습니다. 제1악장 기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2악장 추러, 흥겹고 경쾌하게, 제3장 고요한 바다, 서정적으로, 제4장 파도, 폭풍, 격렬하고 파괴하듯이, 제5장 죽음, 애원하게, 이 5장에는 구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장 초혼제, 애원하게, 제7장 만선 귀향 흥겹게. 제목과 나타낸 말만으로도 전체 7장의 만선이란 곡의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어부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은 곡 황의종 작곡의 만선 듣겠습니다. 5장 구음은 작곡자 자신이 직접 부릅니다.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희종 작곡의 만선 1악장부터 7악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제1장 기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2장 출어 흥겹고 경쾌하게, 3장 고요한 바다 서정적으로, 4장 파도 폭풍 격렬하고 파괴하듯이, 5장 죽음 애원하게, 6장 초혼제 애원하게, 7장 만선 귀향 흥겹게, 이렇게 7장으로 된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에서 초연된 바 있는 관현악곡인데요. 황휘종은 이 곡으로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곡가 황휘종은 부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순서로 마련한 건데요. 오늘은 작곡가 황휘종이 자신의 작품 중에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을 모아서 1999년 5월에 발매한 음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황휘종 작곡집 세 번째 음반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셨습니다.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대금과 18현 가야금의 음악 동해에서, 가곡 승무, 그리고 관현악곡 만선,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태용류 가야금 4인조 준비했습니다. 강태용은 우리나라 창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강용안의 셋째 아드님입니다. 세습무 집안의 출신으로서 그의 예술성이 뛰어나죠. 강태용류 가야금 4인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막는 주법을 많이 쓴다는 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장단의 틀을 조금씩 어긋나도록 엮어가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활동하셨는데요. 슬픈 개면조 가락을 익히기 위해서 전국의 초상집을 다닌 이야기도 유명하죠. 몸으로 직접 음악을 익히고자 하는 그 태도가 이분의 산조를 더욱 든든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고현정의 가야금, 박범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고현정의 가야금, 박범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판꽃과 장구춤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판꽃과 장구춤 들으셨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듣겠습니다.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들으셨는데요.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신고산 다령 감상하시겠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기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신고산 다령 오늘 기악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묘사한 대나무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하면서 대나무 악기 대금 소리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대나무는 곧기도 한 데다가 속이 비어있죠. 나면서부터 또 사계절 푸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좋아한다라고 윤선도는 노래했습니다. 요즘 대금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즈음인데요. 오늘 대나무의 빈 마음, 그 대금 소리와 함께 이 시간 만나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준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 홍시아의 자연 에세이 나무 마음 나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말하지 않지만요. 단단한 뿌리로 시원한 그늘로 또 맛있는 열매로 나무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사람도 나무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다정한 시간들 만들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신주희의 대금 연주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8월도 벌써 중순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어디서 함께 하시든 여름을 잘날수 있도록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 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0408 쓰시는 분 주말에 배움이 있는 북 콘서트를 집에서 듣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학맞이 교육특집을 응원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읽기와 쓰기 중요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그저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확인 꼭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네.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교육 특집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또 또사님께서는 청소년기에는 아주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춘기 아이처럼 점점 충동적이고 저속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또산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셨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또사님은 저희에게는 아주 어른스러운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또사님이 또사님을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청소년기를 너무 착실하게 보내셔서 이제 좀 달라지고 싶은 사춘기에 다가온 거, 이 사춘기 인 건 아닐까요? 저희가 또사님의 사춘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뭐 청소년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주셔도 좋고요.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주셔도 좋고요. 청소년들에게 들으라고 권해주고 싶은 음악도 좋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302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9시,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iOS의 돌고래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현선 성우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저도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주 작가님 26년 차 현직 교사시고요. 학교 생활부장이자 서울시 교육청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직접 청취자분께 뭐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담임교사이자 생활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김현주입니다. 신고된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시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책 제목에서 책 제목만 들으면 부당한 아동학대 이게 좀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읽자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0: 네, 26년 동안 교단에 지금 서오고 계신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1: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은 신고받은 교사가 신고된 직후

0: 후 바로 펼쳐봐야 될 책입니다.
1: 네.
0: 저도 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입니다.
1: 아,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0: 네. 네. 혼자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무척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괜찮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동생 두 명이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당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오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책이 크게 이제 네 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 신고는 예외 없이 온다. 2부 아동학대 신고 후 벌어지는 일, 3부 살아남기 위한 20일의 기술, 4부 오해를 줄이는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이렇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0: 1부는 그 어떤 에고도 없이 그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은 제가 신고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1: 근데 그때 굉장히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0: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1: 네. 우리가 사실 모든 신고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딱지만 날아와도 사실 좀 겁나잖아요.
0: 네.
1: 네. 그리고요? 네.
0: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고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부는 경찰 조사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요.
1: 네.
0: 신고된 교사도 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몹시 두렵습니다.
1: 그리고요?
0: 3부는 경찰 이제 대면 조사를 위한 안내인데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는 의미는 반드시 경찰서에 에서 대면 조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이 중요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선생님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4부는 네. 실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정한 승리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신고에 대한 예방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줄이는 학급 경영으로 신고를 좀 줄여보자는 희망을 담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 예외 없는 예외 없이 오는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예고 없이 온다는 의미도 조금 느껴졌어요. 저는. 어떠세요?
0: 이게 아동학대 신고라는 게 공익신고예요.
1: 네.
0: 그래서 의심만으로도 사실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도 모두가 어떤 교사라도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 지도가 범죄가 되는 순간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이를테면 학교 운동장 운동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학교 운동장 행사에 음료를 좀 반입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이게 물품 제공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행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장님께서 아동학대가 신고가 됐습니다. 애매는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사가 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뭐 과장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1: 네. 신고 이후에 생기는 일에 순서가 있다 하셨는데 보통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0: 그 과정이 신고된 직후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그래서 이 조사를 받고 아동 시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조사가 나와서 이 경찰 조사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검찰에서는 이 선생님을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로는 신고가 네. 들어간 그 신고 내용은 분명히 상대 측 입장일 거니까
0: 네.
1: 본인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진술서 같은 걸 제출하나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진 않아요.
0: 네. 네. 경찰 조사가 먼저입니다.
1: 네. 바로 격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0: 그런 경우는 선생님께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어서 신체 폭력이나 성 관련으로 신고가 된다면 아동학대 더불어서 성 관련으로 두 가지로 신고가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시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동적으로 아이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동 정직이 됩니다.
1: 네. 정직 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갔다, 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을 좀 낙인 찍어서 보진 않나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0: 네,
1: 그렇군요.
0: 정말 이런 시선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1: 네.
0: 예, 신고된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가시화가 되면은
1: 네.
0: 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단정적인 눈빛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저희 교사들도 그런 시선을 느낍니다. 첫째는 학부모님들의 시선인데요. 선생님들이 출근을 계속할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주변에 이제 과장된 학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학교 제도를 할때 이제 수군거림 이렇게
1: 네.
0: 쳐다보고 하는 것들 또는 그 말이 들리게끔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1: 일부러
0: 일부러.
1: 들리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 앞에서 약간 다른 친구를 보면서 얘기는 크게 하시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사실, 네네네, 말씀하세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저희 엄마가 이제 오래전에 교사를 하실 때
0: 네.
1: 그 어떤 오해를 받아서 정말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랑스럽던 학생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돌변,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느끼시죠?
0: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은
1: 네.
0: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가르쳐 줬는지 알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지지해 주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1: 네.
0: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 학대자의 편에 서서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 네.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참 어려운 날들을 겪게 되실 텐데, 선생님이 겪으신 일도 여쭤봐도
0: 아,
1: 되나요?
0: 그럼요.
1: 네.
0: 이제 저는 저희 반에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뛰어서 보건실에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건교사는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아이가 구토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게 멈추라고. 이제 그걸로 신고가 됐습니다.
1: 아, 그건 이름을,
0: 크게 불러서.
1: 아, 그럼 이름을 작게 부르면 그, 아, 제가 잘
0: 그래야
1: 몰라서.
0: 될까요?
1: 어떻게,
0: 멈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크게
1: 네.
0: 불렀는데, 크게 불러서 신고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한 가지로만 신고가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1: 아, 그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했다는 뜻인가요?
0: 아이가 신고를 밀어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고, 옆에 이제 사물함이 있어서
1: 네.
0: 머리를 모서리에
1: 네네.
0: 찍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책상에 모서리를 부딪혀서 제가 뛰어갔던 거고,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이를 들쳐업고 가는 상황에,
1: 네.
0: 멈춰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보고 즉시 땡, 홍길동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름을 크게 불러서 신고가 됐어요.
1: 네. 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 아동학대 신고 후 벌어지는 일 중에 일부분 우리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0: 112 신고로 상황실에 내용이 접수되면 지구대 경찰은 즉시 아이가 있는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집으로, 학교에 있다면 학교로 출동합니다.

별다른 애고 없이 신고 10여 분 만에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의 학교 현장 진입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학교 안과 교실, 어느 곳이든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출동은 현장 상황 파악과 아동 보호가 목적입니다. 경찰은 그 목적에 맞게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아동 보호라는 경찰 출동의 법적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면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인 걸로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군요. 경찰 출동 후에는요?
1: 이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교실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병원 진료를 위해서 갔을 때 이제 경찰차가 두 대가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가 도착했을 때,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도착했을 때, 되게 무섭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0: 선생님도 안 계신데, 그쵸? 아이들만 있는데 어떤 공권력, 그리고 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좀 우리가 그분들은 권력이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어릴 때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네가 뭘 잘못하면 저분들이 너를 혼내줄 거야. 이렇게 배우는 대상인데,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선생님과 분리를 시켜서 신고가 됐다는 건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문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서요.
1: 네, 아이들은 보고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0: 네. 그 후에 이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부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 전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갈때 교사가 특히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1: 경찰 조사 받으러 갈때
0: 네.
1: 선생님들께서 너무 억울하셔서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데 이제 수사라는 게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 만큼 일관된 말씀을 하시고 굳이 불필요한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이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다 보니까 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근데 또 선생님들은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했다 안 했다만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호소하고 싶은데
0: 네.
1: 호소를 하게 되면 그 수사하는 시간만 연장될 뿐 선생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부서 조사, 이거 어떤 거예요?
1: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검찰이 기소, 그러니까 법정에 선생님을 세울지 안 세울지를 판단할 때꼭 경찰의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동 할때 심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동 전문가 또는 법률가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내용과 교육감 의견서가 2024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2023년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혼합해서 검찰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0: 그러면 신고부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려요?
1: 보통은
0: 네.
1: 정말 짧게 단축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 허위된 신고 누구나도 납득할 수만 밖에 없는

0: 사실과 다른 정황이라면 최단으로 1개월도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1년이 넘기도 하고 만약에 항고를 하거나 재정 신청을 한다면 2년 가까이 이 경찰 고소만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1: 그게 너무 힘든 시간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정말로 아동학대 신고를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학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뉴스에 보듯이 또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선생님을 조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신 학부모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괴롭힘의 수단이 돼버리면 충분히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1: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테니까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의미군요.
0: 아까 좀 전에
1: 네.
0: 이제 교육감 의견서는 2023년 9월 25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기간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그냥 보낼 순 없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책에서는 첫 10일 또는 20일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제 기다림에 잘 버티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왜냐면 결과가 우리가 뭐 좌지우지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실이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1: 네네.
0: 그 증거 자료와 또는 교사가 직접 교사에게 유리하게 쓴 어떤 진술서, 의견서 같은 거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병원 진료 받으시면서 치료와 함께 좋아하는 거 그림이 좋다면 그림을 그리시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그리시고 근데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인지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런 신경들 또는 어떤 호르몬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잠들 수 없어서 또는 밥 먹을 수 없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초점 없이 응시를 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냥 무언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그곳에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이제 1년 넘게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고 회복이 굉장히 할수 없을 만큼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복직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항의를 하고 하면 복도에 나가서 자살 방지 예방약을 먹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일간의 중요한 기간이란 거는 이제 교육감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서부터는 교육감 의견서에 정당한 생활 지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일부인 16.2%가 그 자리에서 신고가 멈춥니다. 즉 경찰 조사를 진행이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가 되면 그 다음날 공문이 오고 그 다음날 바로 교육청에서 교육 정 장학사와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까지 두 분이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청 장학사님은 오실 때 충분하게 소명을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이제 이미 생각이 멈춰 있어서 선생님들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걸리세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오신지 모르십니다, 실은.
1: 게다가 유일하게 교육적 목적을 소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잘
0: 네,
1: 굴러갈 수 있다
0: 맞습니다.
1: 하셨는데 교육적 소명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0: 아, 저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선생님에 대해서 사랑해요라고 쓰라고 했대요, 제가. 그런데 제 나이가 뭐 40이고 50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아이에게 사랑해요라는 썼다고 해서 이제 성적인 학대 뭐 이렇게 신고가 된 일부가 있는데요. 저는

0: 교과서에 보면 보안관 선생님이나 급식을 배식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국어의 어떤 한 단락이 나와요. 근데 감사 이야기를 말하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을 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뭐 글씨 선생님 사랑합니다. 했던 것은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쓰기는 그때가 신고된 게 1학기였지만 1학년이 쓰기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2학기거든요. 그래서 2학기 진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인
0: 네.
1: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군요.
0: 또한 가지 이야기를 더 곁들여도 될까요? 어떤 선생님은 발목을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하라고 해서 두번 터치를 했다고요, 톡톡. 그런데 이제 성 관련 범죄자와 아동학대에 두 가지로 신고가 돼서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미 학교에서 진행한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도록 처분이 났고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증명을 하셨냐면, 10년 동안 선생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 입원도 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제출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들의 자세를 꾸준히 지도해 주셨는데, 아이가 초기에 선생님께 제 올해의 목표는 자세 교정이에요라고 썼던 부분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세가 많이 교정되어서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라고 썼던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사후에 제출하셔서 경찰 조사에 때는 제출하셔서 이제 교육적으로 선생님이 지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학생들 모두, 학교 전체에도 영향이 클것 같은데, 이렇게 부당한 신고가 일어나면 안정적인 학교 교육에 많이 방해가 되지 않나요, 선생님?
0: 많이 방해됩니다.
1: 네.
0: 아이들이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인데요. 이제
1: 네네.
0: 공동체 생활을 하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지켜야 각자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극히 이제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는데, 싸우면서 크는 것도 맞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또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또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일, 또 학교가 학교 전체가 고민해야 될 일, 또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해야 될 일, 또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일, 또 사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 단계를 모두 뛰어넘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앗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조금 아이에게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과잉된 보호가 이런 아이의 배움의 과정을 앗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해결 과정에서 모두 이제 그리고 이런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을 버려버리면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잘못된 교육이 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하의 상처와 치유 듣겠습니다.

아하의 상처와 치유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4부 오해를 줄이는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중 일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는 사실 학대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학부모의 기분이 상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면 왜 내 아이만 모두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깨워 차별하느냐, 어제 저녁 늦게 자 피곤 아이를 왜 억지로 깨웠느냐 라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와 반대로 수업을 이끌어 가느라

구석에 자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방임이라고 신고합니다. 교사로서는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숨이 막히고 억울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사소한 것도 신고되는 상황입니다.

0: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사가 분노를 드러낼수록 위험합니다. 네. 그 화와 욕설 이거 안 하고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나오는 이런 말들도 선생님들은 다 너무 조심하실 것 같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신체 접촉도 아무리 사소해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그럼 있을까요? 이 정도까진 괜찮고 이거 이상은 다 조심한다 이런 거요.
1: 전혀 없습니다. 신체 접촉은
0: 무엇이든지
1: 네, 기준을 네.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아이 손에 몸에 손가락이 닿아도 위험한데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면 300만 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친 경우도 3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0: 저는 어릴 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군요. 학교 폭력 상황에서는 오히려 즉시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할 그런 순간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평소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조심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빨리 개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신의 모드를 빨리빨리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1: 근데 이제 즉시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네. 중요한 이유는 네. 교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하면 갈등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이가 일단은 멈추고요. 네. 어떤 행동들, 위험한 행동들을 멈추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이 좀 커지고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사소한 것도 아이가 아이의 입장에서 재해석돼서 네. 그 사실이 왜곡되어서 가정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담임교사의 개입으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부드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0: 크고 작은 오해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전보다 훨씬 더 슈퍼파워를 막 어떤 히어로급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런 오해들을 예방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1: 실은 교사에게는 방패가 없습니다. 네. 방어해주는 어떤 단체나 기관도 없고 올 곳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침에 대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신고가 실은 언제 무슨 일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되면 한 가지 일로만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상황에서 작은 것 실수 하나라도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교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사가 절차대로 신고가 또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 지도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기본적인 보호의 방법이고요. 이제 교육기관에서 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면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정대로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사법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로 원하는 게 이제 불만 토로인지 네네. 또는 진정한 어떤 해결과 어떤 니드 필요한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학부모님에게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 힘겹게 번아웃이 느껴진다면 모든 걸 멈추고 선생님께서는 쉬셔야 합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그 안심하고 가르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네. 많기 때문에.

0: 그러면 이런 학교 교육이 이렇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떤 보호, 또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1: 그런
0: 네.
1: 게 없어요, 선생님.
0: 지금은. 네. 그럼
1: 네.
0: 선생님, 이렇게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떤 신고를 받고 고립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뭔가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1: 좋은 선물은 늘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배달이 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마음 다해 열심히 지도한 것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 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경찰서에 가는 날을 아동학대 혐의를 벗으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의 숨쉴수 없는 고통스러움, 잠들지 못해 기나긴 새벽을 견뎌야 하는 그 견딤,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아침이 돌아오는 그 끔찍함이 이제 실은 혼자만이 겪는 일은 아닙니다. 신고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보편된 어떤 현상인데요. 이런 일을 이제 혼자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 모두 겪는 사실임을 알면 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견디고 계신 겁니다. 잘 이겨내신 후에 억울함을 벗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0: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를 공격하거나 잘못을 너무 지적하면 오히려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협력하면 될까요? 끝으로 조금 간단하게. 네.
1: 일단 먼저 정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아이와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겪어서 이제 괴롭힘을 받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실은 이런 이야기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가정에서 아이들 위해서 힘써 노력해 주심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 나갑니다. 학교가 이제 법이, 학교의 법이 들어온 이후에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책임과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배운 대로 법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수 있어도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더큰 용기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보고 자녀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이 실수를 좀 보듬어 주시고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아이들은 두세 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알려주고 기다려주면 책임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교사를 좀 신뢰해 주시고 아이를 신뢰해 주세요. 아이를 좀더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작은 실수와 실패는 큰 실수와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겨운의 해금 연주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비영리 단체 지구 닦는 사람들의 황승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맞이 교육특집 네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매주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진심,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진심,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좀 생겼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일 같지 않은 걱정이 바로 치매인데요. 뜻밖에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틀린 음을 찾아내고 다시 바로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의 해결 능력이 빠르고 정확해지기 때문이래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실수를 찾아 고치는 능력이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영역이라는 건데요. 어설프더라도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서 다듬어가는 그 노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맑고 단단한 우리 소리 감상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일깨워보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민정의 해금 연주로 별이 품은 정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악기 하나쯤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는 로망 다들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시죠. 그런데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 나이에 손가락도 굳었는데 무슨 악기냐 싶어서 선뜻 엄두가 안 나곤 해요. 하지만 그럴싸한 핑계가 하나 생겼네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핵심은요. 뛰어난 연주 실력이 아니에요. 연주하는 동안 거치는 시행착오에 있다는 거죠. 서툰 손가락으로 음을 틀렸을 때 아이고 또 틀렸네 하고 다시 소리를 가다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요. 실수를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합주하고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겠죠. 어떤 악기든 손끝으로 짚어보고 소리를 만들고 스스로 실수를 알아채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즐거움이잖아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강수 타령, 몽금포 타령, 천안 삼거리,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까지 우리 민요 감상하시면서 무릎 장단 맞춰보시죠.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으로 25현 가야금 병창 8도 민요 모음곡 전해드립니다.

소리현의 가야금 병창으로 25현 가야금 병창 8도 민요 모음곡 전해드렸어요. 악기 연주도 좋고요.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먼저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은 채환의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스님의 선문답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는 따뜻한 조언이 담겨있는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김덕수의 청배, 스피릿 오브 네이처 음반 함께 하겠습니다. 오세철의 풀피리, 안성근의 장구 연주로 풀피리 산조 만나보시죠.

오세철의 풀피리, 안성근의 장구장단으로 풀피리 산조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희문 오방신과의 노래와 연주예요. 얼씨구 두른다 전해드립니다.

0: 것도 잘한다.
1: 품바코도 잘한다.
0: 품바코도 잘한다.
2: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세상에서 가장 질긴 인연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식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인연이 무엇이냐 물어도 또 자식이라 답하게 됩니다. 같은 답이 두 번 나오는 것은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아픈 까닭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그 인연은 질기고 질긴 만큼 우리를 오래 울립니다. 자식 걱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눈이 따갑고 소화가 막히고 속에서 가스가 차고 잠이 자꾸 얕아집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디가 크게 고장났나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마음이 미처 풀지 못한 것을 몸이 대신 끌어안고 앓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괜찮은 척, 견딜만한 척 할 수 있어도 몸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이 자꾸 아프다는 것은 더 이를 악물고 애쓰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너 자신을 돌보라는 몸이 보내는 다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나무라지 말고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다. 이 한마디를 그 무의식에 깊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딱 그만큼만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 사랑이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존재다 하면 그 사랑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인생은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꽃을 다 건너뛰고 열매부터 바랍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또 져야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데서 열매를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그러니 아직 열매가 없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처럼

마음 하나가 환히 열리면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밝힙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크고 학벌이 어떻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제멋대로 매긴 잣대로 나를 재는 그 순간 우리는 제 손으로 제 빛을 끄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먹고 살기 바빠 사랑을 살뜰히 챙겨주지 못했을 뿐이지 결코 내가 본디 못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촛불 같은 자신을 부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루트머지의 연주로 아이야 듣고 오셨는데요. 가슴속 깊이 박힌 지울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연주곡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채환의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가장 깊이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질긴 인연, 바로 자식이라는 존재인데요. 자식일이라면 눈이 따갑고 소화가 막힐 만큼 온몸으로 애를 태우면서도 정작 부모는 나는 괜찮다, 견딜만하다 라면서 스스로를 속이곤 하죠. 하지만 마음이 차마 풀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결국 몸이 대신 끌어안고 아파하는 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어쩌면 자식을 향해 평생 쥐고 있던 그 간절한 손을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결실을 조급하게 바라곤 하지만요, 꽃이 피고 또 지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법이겠죠. 남이 제멋대로 매긴 잣대에 나를 맞추며 스스로 빛을 꺼뜨리지 않기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촛불을 부디 업신여기지 않기를 마음 깊이 기원해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채환의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와 함께 해봤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순수함과 내 안의 빛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곡 만나볼게요. 빛을 머금은 아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와 연주예요.

빛을 머금은 아이 전해드렸는데요.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주곡 감상해 보실까요? 버드송 전해드려요.

잔잔한 선율로 자유롭게 나는 새를 표현한 곡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주로 버드송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은 하쿠나 마타타 준비했는데요.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세링게티의 노래와 연주로 하쿠나 마타타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내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덕수의 청배, Spirit of Nature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음악은 우리 마음의 창문을 가만히 열어준다고 하죠. 일상에 치여서 마음의 먼지가 뿌옇게 쌓인 날, 답답한 기분이 들 때 말이죠. 그럴 때 맑고 깊은 오리소리 한 자락을 귀에 담아보세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한 줄기 바람처럼 어느새 복잡했던 생각들이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거창한 위로나 복잡한 조언보다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말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를 통해서 흐르는 이 선율이 고단했던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쉼표 하나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의 숨결과 일상의 온기가 머무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토요일 2부 코너 한 장의 음반 만나보시죠.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01년에 발매된 김덕수의 청배, 스피릿 오브 네이처입니다.

사물놀이 하면 우리는 흔히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풍물장단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음반 청배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물놀이의 경계를 한 단계 넘어선 매우 특별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어요. 음반의 제목인 청배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정성껏 청하여 절을 올린다는 뜻인데요. 조상들이 오랜 세월 이어온 무속음악, 즉 무악을 현대적인 감각과 아름다운 예술로 재창조해낸 음반이죠. 복잡하고 팍팍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의 순수한 기운을 되찾아주고 마음속 묵은 상처를 씻어내어 치유해주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데요. 두 장의 CD로 구성된 음반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CD에 담긴 중부지방과 경기도당꽃, 그리고 서울꽃의 가락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메나리입니다. 메나리는 산에 핀 꽃, 즉 산유화를 뜻하는 고운 우리말인데요. 동부 산악지대의 서정적인 메나리조 선율에 경기 도당꽃의 흥겨운 장단을 얹어서 만든 곡이죠. 명창 박종호의 걸쭉하면서도 시원한 목소리와 실내악단 메아리, 사물놀이 한울림의 연주가 어우러져 산길을 건너오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신명을 전해줍니다. 김덕수의 청배 음반 중 첫 곡, 메나리 감상하시죠.

산과 들의 아늑한 풍경을 닮은 첫 곡, 메나리 감상하셨는데요.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실내악단 메나리의 연주였어요. 이어서 들으실 곡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이 음반의 중심에 서 있는 거장, 김덕수 명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5살 어린 나이에 남사당 무동으로 발을 내디딘 후 평생을 우리 가락에 바쳐온 소리꾼. 사물놀이라는 독창적인 연희를 세상에 내놓고 우리 장단을 월드뮤직의 반열에 올려놓으며 세계 속에 한국의 신명을 뿌리내리게 한 중추적인 인물이죠. 사물놀이라는 단어가 곧 그의 삶이자 이름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감상하시는 청배 역시 그의 깊은 내공과 진심이 오롯이 서려 있는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두 번째 곡은 경기 무속장단의 백미라 불리는 낙궁인데요. 13분이 넘는 대곡이죠. 낙궁이라는 이름은 본래 웅장한 굴예 악곡인 군악을 거꾸로 뒤집어 부르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주 느리고 기품 있는 장단으로 시작해서 점점 호흡을 조여가며 마침내 경쾌한 자진 국거리로 마무리되죠. 마치 고요하던 잔물결이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다가 다시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오는 듯한 격조 높은 선율과 장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경기 신화위의 진수, 낙궁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실내악단 메나리의 연주예요.

깊은 여운과 역동적인 호흡이 어우러졌던 낙궁 듣고 오셨어요.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실내악단 메나리의 연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01년에 발매된 김덕수의 청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절묘한 리듬의 호흡이 돋보이는 푸살입니다. 이 곡은 도입부의 차분한 푸살 장단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 음과 양이 교차하듯 묘한 흥을 일으키는 무악의 백미, 진쇄장단, 그리고 한껏 조여드는 절정의 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현란한 발디딤을 따라 빠른 다섯 박자로 조여드는 울림체와 발버들의 장단이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린 뒤에 마지막에는 묵직한 가래조 장단 위에 소리판이 펼쳐지죠. 그리고 곡의 후반부에는 소리꾼 남상일의 묵직하고 선 굵은 소리가 얹어지면서 곡 전체에 깊은 무게감과 따뜻한 체온을 불어넣어줍니다. 구성진 소리와 사물놀이의 신명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어울림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김덕수가 이끄는 사물놀이 한울림과 실내악단 메아리의 연주, 그리고 남상일의 소리로 푸살 감상해 보시죠. 8부녀의 호흡입니다.

치밀하면서도 묵직한 가락으로 가슴을 올려준 푸살 감상하셨는데요.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실내악단 메나리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네 번째 곡은 부정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란 사람의 마음과 삶터에 들러붙은 어둡고 좋지 않은 기운을 깨끗이 털어내고 정화한다는 뜻인데요. 김덕수 명인이 어린 시절부터 경기 무학의 전설적인 대가들로부터 전수받아 다듬어온 경기 무속장단의 정수만을 모아서 새롭게 구성한 연주곡입니다. 마음속 묵은 부정과 소란함을 시원하게 씻어내듯 단정하면서도 색다른 긴장감을 전해주는 부정.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마음을 맑게 정화해주는 듯한 정갈한 울림, 부정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맑아지는 기운 받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다섯 번째 곡은 대감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곳에서 빠지지 않는 대감거리는 인간의 애군을 풀어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대감신령을 맞이하는 축원의 음악인데요. 무가 속 대감신령은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아 소갈비로 이를 쑤시고 큰 동의를 술잔으로 삼는다 할 만큼 호방하고요. 신명나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주 유쾌한 캐릭터죠. 이처럼 흥 많은 대감신령을 정성껏 대접하며 집안의 대길과 평안을 비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도드리와 굿거리, 노랫가락으로 이어지는 서울꽃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최수정 명창의 구성진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한층 정겨운 여운을 선사하는 곡, 대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만나보시죠. 11분여의 호흡입니다.

월세 아니신가? 칠곡지 명사는 제불지제 천이로구나. 손동물 마누라 후동물 마누라 아니시리? 천하장군 지하장군 마누라 아니신가? 개성동물산 최용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국태민아 씨와 연풍하게 도와주고 대평성대

수이라 아랫대골 우대골 아니시냐 경복궁 세대골 왕래하던 의전대감 법전대감 아니시랴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국태민한 씨와 연풍어구 가정마다 태평하게 도와주마 우리 대감이 재수여라 도와주마.

대감님 수위에서 이 우정성을 잘 받으셨으니까 산절로 수절로 생겨주고.

대감 듣고 오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김덕수, 실내악단 메나리, 사물놀이 한올림의 연주였어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굿과 무악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과 슬픔을 쓸어내리고요. 서로의 행복을 추구해주던 따뜻한 삶의 의식이었는데요. 날카롭고 복잡한 소리들로 무뎌져 있던 일상 속에서 오늘 들려드린 자연 그대로의 소리와 묵직한 타악의 울림이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촉하지 않고 제 속도로 흘러가는 우리 장단처럼 남은 주말도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요. 내 마음의 결을 차분히 살피는 거뜬한 휴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CD에 담긴 남도 씻김국과 동해안 별신굿의 깊은 소리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청배, 스피릿 오브 네이처 함께 해봤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굿이나 기원이라는 건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곁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새벽녘에 정화수를 정성스레 떠놓고 빌던 어머니의 손길부터, 정성껏 제사를 올릴 때, 또 명절이나 정월 대보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녕을 빌던 그 모습까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기원은 늘 소박하고 당연한 것.

일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가슴 속에 품은 간절한 바람과 애틋한 마음들을 정화수 한 사발, 그리고 모은 두 손에 담아 그렇게나마 표현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계신 소망과 바라는 일들 모두 기분 좋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음악에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수영 레일은 끝이 있어서 한번 출발하면 반드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힘차게 출발했으면 초보든 고수든 멈추지 않고 도착할 때까지 가야 하는데요. 도착해서 멈출 수도 있지만 보통은 되돌아올 때 턴을 하죠. 한 손을 벽에 댔다가 몸을 밀면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오픈턴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영턴에서 가장 멋진 건 플립턴이죠. 플립턴은 벽 앞에서 공중제비를 하는 것처럼 몸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린 다음 발로 벽을 차고 나오는 건데요. 이 플립턴 한 번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의 순간이 오는데요. 수영이든 인생이든 조금 더 멋져지려면 실패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죠? 바다의 수군가 내려가 봇에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바다의 수군가 내려가 보세 듣고 왔습니다. 4740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매력 있어요. 오늘 낮 이렇게 처음 들어와 봅니다. 비가 살짝이 내리지만 오늘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우, 노래 너무 좋죠? 국악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요즘은 정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국악방송 항상 들어오셔서 좋은 음악 많이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6186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는데 에리님 안녕하세요. 날이 후덥지근하네요 해주셨어요. 이제 뜨거운 날은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또 불면 부는 대로 습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줄 나요. 특히 야외에서 그렇죠? 그래도 밤에는 조금 선선해서 이제는 에어컨을 꺼도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또 무더우니까요. 오늘도 시원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8월 22일 토요일 황일이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영화 유전과 미드소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요즘 여러분 편안한 마음 상태 유지하고 계신가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가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죠? 오늘 문자 주제는요. 요즘 나를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따지고 니 탓 내 탓 물어가면서 이렇게 급발진하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정말 질색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것보다 실수를 막 탓하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들은 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괜한 자책도 많이 하고. 근데 실수는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뭐 또 일어날 수 있죠, 실수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 탓, 내 탓 아니고요. 다음에 더 조심하자. 다음엔 더 신경 쓰자.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하면 참 좋은데 아 정말 짜증을 내서 뭐합니까? 엎질러진 물을 보면 닦으면 되고 또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은 치료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요즘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거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 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오혜원의 안녕 듣겠습니다.

오혜원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요즘 나를 열받게 하는 것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4740님께서 요즘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스케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가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화가 났더라도 제가 먼저 참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을 조율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조율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케줄 엉망되고 또 이 사람 봐주면 또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요 이 일을 맡으시면서 참을성은 길러지실 것 같습니다. 위로는 안 되겠지만 힘내세요. 1237님께서도 작년에 옥상에 방수 처리했는데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샜어요. 방수 처리 어떻게 했는지 도배지가 다 젖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우 정말 공사 잘못해서 이런 일 겪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특히 집 수리에 있어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계속 뭐 수도가 터지고 뭐가 막히고 그러면 이 일이 특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보다 화나는 일 없죠. 돈은 돈대로 쓰고요. 그렇죠? 어디 화풀이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못한 일이잖아요. 잘 업체를 알아봤으면 내가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자책만 하고요. 그렇죠? 꼼꼼히 좋은 업체에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 소식 조금 덜하니까요. 차분히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1966님께서 시집간 딸이 주방에서 행주를 안 쓰고 매번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너무 열받게 하세요. 환경 오염시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3년째 사용하는데 제발 고쳤으면 합니다. 실패할 용기에 공감하네 해주셨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요즘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빨리 편리성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빨아야 되고 또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려면 또 다시 그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4432님께서 출근해야 하는데 차키 핸드폰 어디에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을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몇 분을 사방 뒤지고 나는 포기하고 넋을 잃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바로 앞에서 찾았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상실감이 커집니다. 진짜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진짜 맨날 물어보세요. 안경 어딨니? 차키 어딨니? 핸드폰 어딨니? 그거를 상대방한테 물어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목에 달아드리고 싶고 또 차키도 막 목에 달아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매번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밖에 못 나가고 있는데 눈앞에 딱 그냥 있을 때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화가 났죠. 당연히. 2372님께서도 남편은 반찬을 다 먹이고 꼭 빈통을 그냥 넣어요. 진짜 막 양파 몇 개 남았는데 그거 넣는 거잖아요. 우유도 본인이 마지막으로 마셔서 빈통을 왜요? 왜 빈통을 그냥 넣는 거예요? 빈통을 그냥 넣어놔서 뭐라고 하면 그냥 버리면 되지. 제가 말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열받아요. 제가 열받습니다. 남편 얘기 진짜 열받는 얘기 많죠. 그쵸? 왜 그럴까요? 세상 우리나라 남편들만 그럴까요? 우유 다 먹었는데 빈 꽉을 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진짜 반찬통 특히 그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 남은 거 조금 막 양념 조금 묻어있는 거 그냥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 그냥 다시 버리면 되지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걸 왜 본인은 간단하게 하지 않았는지 저도 제 남편에게 항상 그래요. 여보 제발

화나는 일 많죠, 여러분들? 힘내세요. 4740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파르베의 아마도 내 사랑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눠볼 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지난주부터 저희가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네.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네. 첫 주자로 서도민요 싸름 다뤘었는데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한여름의 그 사운드. 쓰르라미 소리가 나른한 로파이 7합이라는 장르부터 청량한 트로피컬 하우스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변신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1: 네, 우리 민요가 어디까지 변신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서도민요 특유의 이 구슬픈 식임새가 이 어떤 비트와 만나도 전혀 이질감 없이 잘 녹아낼 수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게 재미있고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낡은 LP 노이즈와 네. 어우러진 감성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이번 주에는 민요 5개 권역지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지난주에 황해도 평안도의 이 짙은 정서가 담긴 서도민요를 만나봤으니 이번 주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경기민요를 준비해봤습니다.
0: 아, 경기민요 대중적으로는 가장 친숙하고 그쵸. 또 흥겨운 가락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만의 특별한 음악적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1: 네. 서도민요가 깊은 콧소리와 잘게 떠는 애절한 소리가 특징이라면 경기민요는 맑고 깨끗하고 경쾌한 느낌이 강하죠. 목소리를 탁 트이게 내는 맑은 평음 위주의 창법을 많이 써서 선율이 아주 유려합니다. 누구나 듣기 편안하고 화사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0: 그렇죠. 조금 더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또 맑고 유려한 목소리가 특징인데 네. 듣기만 해도 이렇게 어깨가 덩실덩실하는 그런 유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 매력적인 경기민요 중에 오늘 실험해볼 곡은 뭔가요?
1: 네, 우리 한국인이라면 아마 첫 소절만 들어도 다 아실 만한 아주 유쾌하고 철학적인 곡 바로 태평가입니다.
0: 아, 짜증을 내서 무엇 하나 제가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정말 저를 화가 나게 만드는 게 네. 짜증을 내서 뭐 할 거냐.
1: 맞습니다.
0: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태평가를...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이 태평가는 네. 제목 그대로 태평성대 정말 평안하고 근심 없는 삶을 노래한 곡이잖아요.
0: 네.
1: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짧은 인생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마음 편히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경기민요 특유의 맑고 흥겨운 가락에 이 낙천적인 노랫말이 얹어지면서 묘한 위로와 해방감까지 주는 그런 명곡입니다.
0: 그렇죠. 이건 정말 대중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1: 네.
0: 더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가사는 말 그대로 진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을 내서 무엇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태평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와 만나면 과연 어떤 음악이 될지 궁금한데요.
1: 네, 이 원곡이 가진 경쾌함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세 가지 장르를 가지고 왔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크로스오버 감성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오리지널 경기 민요부터 만나봐야겠죠.
1: 네.
0: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유쾌한 철학이 담긴 노래 경기민요 태평가 원곡을 먼저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이은주의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 태평한 사람들에게 그래 넌 정말 니나노다 이렇게 막 하잖아. 특히 그쵸? 엄마들이 잔소리할 때 에이. 너는 그러고도 니나노냐 이렇게. 근데 되게 이렇게 인생을 뭐랄까요 유쾌하게 관조한다랄까요?
1: 좀 제 그런... 슬퍼지는 게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제가.
0: 앞으로 니나노 하시지요.
1: 네.
0: 그런 가사가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품은 태평가가 첫 번째로 만날 장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 네. 태평가 진짜 이분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준비한 장르 바로 네. 카리브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탄생한 레게입니다.
0: 아~
1: 이분들 정말 니나노죠.
0: 아 니나노죠. 네. 레게는 정말 이 자메이카 상징 아닙니까?
1: 맞아요.
0: 반말리가 떠오르잖아요. 태평가와 레게의 만남이라니 어떤 느낌일까요?
1: 네, 이 레게의 탄생 배경과 철학을 알면 이 왜 태평가와 찰떡궁합인지 바로 아실 텐데요. 레게는 1960년대 후반 자메이카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고된 현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노래인데요. 1966년 유난히 더웠던 여름날 원래 유행하던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서 춤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템포를 툭 늘어뜨리고 느릿느릿 연주하기 시작한 게 바로 레게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흑인 노동자들의 그 블루스라는 블루스, 네. 장르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자메이카의 이 노동자들은 역시 흥으로 풀어버렸군요.
1: 맞습니다.
0: 너무 날씨가 더워서 템포를 늦춘 게 그러니까 장르로 굳어진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서양 음악이 주로 쿵짝 쿵짝 정박에 흘러간다면 레게는 연주의 기본이 되는 뭐 기타나 피아노가 정박을 쉬고 으차 으차 자 네. 이렇게 하면서 엇박자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들이 엇박자로 노는 동안 베이스 기타가 아주 무겁고 둥글둥글한 소리로 중심을 잡아주면서 마치 해먹에 누워있는 듯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줍니다.
0: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노동요에 가까운 으짜 으짜
1: 그 흑인들의 그루브가
0: 맞아요. 네. 그 특유의 꿀렁거리는 그루브가 네. 참 마음을 편안하게

0: 생각나게 주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담긴 메시지도 태평과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반말리로 대표되는 이 레게 음악에는 가난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이렇게 노래하는 긍정과 위로의 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평과에 짜증내어서 무엇하니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메시지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0: 듣고 보니까 자메이카의 태평가가 레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1: 맞아요.
0: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요를 레게 리듬에 얹으려면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 꽤나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 작업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트롯처럼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네. 거였는데요. 순호가 자칫하면 음을 길게 끌거나 꺾어 부를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말리 스타일의 정통 레게는 정박이 아니라 엇박자에 맞춰서 단어를 툭툭 끊어서 부르는 스타카토 창법을 부르게끔 했습니다.
0: 구수하게 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툭툭 뱉어내야 되는군요.
1: 맞습니다.
0: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1: 네, 그래서 음악 스타일 창의 명령어에는 고도로 리드미컬하고 끊어서 부르는 보컬 그리고 엇박자 창법 이렇게 넣었고요. 가사도 나누어서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짜증내어 무엇 하나 이 가사에 짜증 느낌표 예 내어서 느낌표 와 뭐 무엇 하나 느낌표 이런 식으로 느낌표 그리고 영어 추임새들 넣어서 레게 특유의 바운스를 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0: 네, 느낌표와 추임새로 알아먹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1: 네.
0: 통했을지 궁금합니다. 자메이카 해변에서 반말리가 부르는 듯한 긍정과 여유의 노래 첫 번째로 준비한 크로스오버곡 레게로 재탄생한 태평가 바로 듣겠습니다.
1: 네.

0: 아, 레게 버전의 태평가 듣고
1: 네.
0: 왔습니다. 진짜 약간 저는 그 경상도 남자가 박진감 넘치게 부르는 느낌이 내려놓고 이런 지금
1: 그러니까요.
0: 뭐 하나가 지금
1: 사투리
0: 되게
1: 쓰고.
0: 경상도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1: 맞아.
0: 약간 바운스도 우리나라 음악

0: 이게 그 바운스는 이렇게 약간 굽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어,
0: 위아래로. 근데 레게를 들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앞뒤로 바운스를 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몸의 바운스가 좀 달라지네요.
1: 맞아요.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0: 네. 진짜 이 곡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다 똑같은 바운스를 타고 계셨을 것 같은.
1: 네.
0: 진짜 자메이카 해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참 시원하고 묘한 여유로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이게 엇박자로 툭툭 던지는 창법이 참 좋았던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장르가 이 레게였는데요. 반주 연주 이들은 상당히 충분히 잘 추출이 되는데 항상 이제 민요가 들어가면 이 친구가 트롯처럼 부르려고 하는 습성이
0: 네네.
1: 있더라고요.
0: 근데 트로트로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성공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느낌표 성공한 것
1: 네.
0: 같은데 짜증 내어서 무엇
1: 맞아요.
0: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옛 가사다 보니까 AI가 약간 구수하게 꺾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나 봐요.
1: 네,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반말리처럼 툭툭 던지고 리듬감 있게 끊어 불러달라고 한 이야기가 잘된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컬이 제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뭐 그래도 이제 레게의 그루브 살린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0: 네.
1: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이걸 만약에 정말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이 재해석해서 이 곡을 부른다면 어떨까라는 또 재밌는 상상까지 해봤는데, 이게 정말 이 레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방향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대표님께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 여유로운 레게에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장르는 또 뭘까요?
1: 네, 조금 이 곡도 여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장르는 보사노바입니다.
0: 보사노바는 안 빼놓으면 또, 빼놓으면 또 섭섭하고, 또안 들어보면은 또안될것 같은 그런 곡인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네.
0: 지난번에 사랑가도 너무 좋았는데, 그 또, 삼바 리듬과 모던 재즈가 만나서 탄생한 음악이라고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1: 맞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보사는 성향이나 매력, 노바는 새롭다라는 뜻이 되어서 새로운 물결, 뭐 새로운 트렌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흐름은 1950년대 후반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0: 1950년대 후반의 브라질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1: 네, 당시 브라질은 경제 발전과 함께 월드컵 우승까지 겹치면서 아주 희망차고 활기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국민 음악이었던 삼바가 이 카니발에서 막 수백 명이 타악기를 두드리고 아주 열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음악이었는데요.
0: 네.
1: 네.
0: 삼바 하면은 좀뭐그 댄스 자꾸 떠오르는데 삼바
1: 아하,
0: 되게
1: 그렇죠?
0: 열정적이잖아.
1: 약간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조금씩 좀 바뀌는 것 같아요.
0: 괜히 막 춤추고 싶은 흥이
1: 맞습니다.
0: 폭발하는 에너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리우데자네이로의 해변가에 살던 청년들 그리고 지식인들 조금 이제 아까 말했던 중산층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감성을 원했다고 해요. 크고 화려한 음악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거실이나 카페에서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 볼수 없나? 이런 고민을 했고 그 고민 끝에 탄생한 장르가 바로 이 보사노바라고 해요.
0: 노동에서만 음악이 탄생할 순 없으니까요. 여유로운 음악도 있어야죠.
1: 네.
0: 이런 새로운 감성을 향한 시도가 만든 음악 장르가 보사노바였군요.
1: 맞습니다. 이 보사노바를 완성한 인물들로는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주앙 질베르트, 그리고 작곡가 안토니우스 카를로스 조빔, 그리고 시인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이렇게 3인방이 있는데요. 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보사노바가 나오면 그때
0: 네.
1: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은 정말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네,
0: 보사노바와 태평가 뭐 찰떡이죠. 안 들어봐도 너무 찰떡일 것 같은데
1: 네.
0: 프롬프트는 어떻게
1: 네,
0: 짜셨을까요?
1: 정통 어쿠스틱 보사노바의 질감을 내기 위해서 나일론 기타 그리고 브러쉬 스네어 그리고 따뜻한 비브라폰 그리고 조용조용 감싸준 일렉트릭 피아노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보컬은 우아하고 좀 속삭이는 듯한 여성 재즈 보컬로 설정을 했고요.
0: 뭔가 와인바에서 와인을 딱한잔 하면서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의상까지 갖추고 들은다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아하게 옷을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자, 두 번째 곡 태평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아, 우아한 보사노바 태평가 듣고
1: 네.
0: 왔습니다. 약간 그 저희가 녹음하면서 샤하게 불러줘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정말 샤함의 거의 끝판왕이 아니었을까. 짜증. 그왜 바람 소리를 많이
1: 그쵸.
0: 넣는 그 호흡이
1: 네.
0: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국악하는 분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창법인데. 네.
0: 약간 80년대, 90년대 가요 그 보랏빛 향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 세대에 들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참 우아했습니다.
1: 네.
0: 위로가 되네요.
1: 맞습니다. 이 원곡이 가진 경쾌함을 조금 내려놓고 서정적인 뭐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최대화시켜본 그런 곡이에요.

0: 네, 레게의 여유 그리고 또 보사노바의 낭만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장르는 무엇인가요?
1: 다음 마지막 장르는 어쿠스틱 인디포크입니다.
0: 인디포크 뭐 우리가 다 알듯이 통기타를 이렇게 메고 네.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약간 버스킹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음악이죠?
1: 맞습니다. 이 곡도 출출 과정에서 프롬프트 입력하고 받은 결과물이 앞에 보사노바와

0: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었습니다.
1: 오, 멜로디카가 들어가면 또 색다를 것 같은데. 네. 길거리에선 또 찰떡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인공지능이 잘 구현했을까요?
0: 네, 재밌게도 인공지능이 잼베는 잘 써줬는데 멜로디카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아니었구나.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괜찮게 잘 분위기 만들어졌습니다.
1: 네, 인공지능이 또 자기 자유를
0: 맞습니다.
1: 그래도 또 대표님이 만족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되는데 이번 곡은 가사에도 또 특별한 변화를 주셨다고 해요.
0: 네, 맞습니다. 원곡 가사 그대로 쓰지 않고 태평과 메시지에 맞게 작사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1: 인디포크 감성에 맞춰서 가사를 다시 쓴 거군요. 옛날 사랑가처럼.
0: 네,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바뀌었나요?
0: 한숨 내어서 무엇하니 두 어깨에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뭐 오늘 밤 그저 웃으며 살아가세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가사로 한번 만들었고요. 후렴구는 살려서 그대로 살려서 따라 부르기 좋게 입력을 했습니다.
1: 현대적인 태평가인데요. 한숨을 내쉬어 무엇하나로 잼베의 경쾌한 리듬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버스킹 무대를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인디포크로 재탄생한 태평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0: 네, 어쿠스틱 태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1: 네.
0: 어디 한적한 여수 같은 해변에서
1: 네.
0: 정말 해변의 버스킹,
1: 맞아요.
0: 해변이 떠오르는 버스킹이었어요.
1: 네.
0: 불빛 찬란한.
1: 네.
0: 다 같이 막 함께 막 이렇게 서로 막 친한 것처럼 박수 치면서
1: 네.
0: 니나노 하면서 따라 부르는
1: 네.
0: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젬베 이 리듬이 들어오니까 바로 아, 정말 버스킹 하는 것 같다. 하는 것
0: 네.
1: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오늘 경기민요 태평가 원곡을 시작으로 여유로운 레게, 또 낭만적인 보사노바, 그리고 풋풋한 인디 포크까지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의 민요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한 타 장르를 통해 다채로운 위로를 줄수 있다라는 거 증명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1: 네, 저도 이 방금 들은 이 젬베 연주 그리고 레게에서 트럼본 연주까지 아 순호가 더 날이면 날마다 더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0: 네.
1: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권역의 민요가 실험 테이블에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곡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대표님 퀴즈 내주시죠.
1: 네, 퀴즈 드립니다.
0: 네.
1: 오늘은 태평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태평가에서 나오는 후렴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어기야디어차, 2번 니나노. 정답을 아는 분은 샵 0302번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태평가에서 나오는 후렴구가 아닌 것 고르시는
1: 아닌가?
0: 겁니다. 어기어디어차가 1번이고 2번 니나노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너는 그래도 아직도 니나노냐? 아닌 것 고르시는 겁니다.
1: 네.
0: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디오랩 중흥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현무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1부 끝곡으로 소리 취한 달의 태평송 듣겠습니다.

춘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 몇 번이라 음악에 취해 흥이 나니 태평성으로 한번 놀아 봅시다.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하윤주의 청산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퀴즈 내드렸는데요. 1078님께서 정답 1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삶은 너무 치열하고 힘드네요. 잘 안 되죠?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0808님께서도 어기여차 아 태평과 가사처럼 짜증을 내며 무엇하냐 정답은요 니나노였습니다. 아 어기여차구나 그쵸? 아닌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죠 해주셨습니다. 7032님께서도 너튜브 라도 올려주시면 다시 듣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채널에 가시면요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6님께서도 1번 날씨에 걸맞는 분위기였고 너무 좋았네요 니나노 해주셨고 8329님께서도 어느 순간 금방 끝나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레게 스타일이랑 젬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태평가를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정말 음악의 내용처럼 오늘 하루 짜증내지 마시고요. 니나노 할 만큼 기쁜 날 되시길 바랄게요. AI와 함께하는 오디오랩 중흥 시간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0808님께 떡갈비 보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입니다. 보통 축제의 계절은 봄과 가을이잖아요. 오늘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서 2016 정선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여름 고산지대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 음악, 추리, 힐링이 어우러진 참여형 생태문화축제라고 하는데요. 고산지대에서 핀 야생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오늘 29일까지 축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고산지대의 그 좋은 공기 속에 핀 야생화 보면 절로 힐링될 것 같죠?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 튠의 피고 지고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오늘 진짜 시원한 영화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와, 이 영화 저도 봤거든요.
1: 예.
0: 특별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아직 너무 덥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지내시라고 또 엄선해서 추천하는 공포 영화 두 편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뭐 공포 영화 감독 중 가장 잘 나가는 뭐 요즘 그런 감독을 손꼽으라고 하면 몇몇 떠오르는 감독들이 있죠. 뭐 식스센스, 뭐 23 아이덴티를 만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나 또 겟아웃, 놉 을 만든 조던 필 감독이 대표적인 감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감독들에 맞선 떠오르는 신흥 강자 아리에스터 감독의 공포 영화 두 편 유전과 또 미드소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1: 특히 아리에스터가

0: 우뚝은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 부고니아의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아리에스터 감독은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 덕후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감독의 영화 두 편을 네. 소개해드릴게요.
1: 공포 영화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제가 그냥 지금 떠오르는 공포영화는 옛날 영화 링 이런
0: 그렇죠.
1: 정말 막 귀신이 나오거나 네. 막 뭐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뭐 네. 그런 영화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공포영화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 두 편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보실 때 오 되게 독특하다 하실 만한 영화를 뽑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어떤 영화인가요? 유전?
0: 네, 일단 유전의 이야기는 이제 한 집안의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 애니가 이제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다시 할머니를 닮은 자신의 딸 또한 이제 불운의 사고로 잃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제 어떻게 한 가족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영화로 볼 수 있고 이런 사건 이후로 애니가 점점 이성을 잃게 되면서 이제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이제 자신의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이 죽은 자를 부르는 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면서 이제 이 의식을 시작으로 온 집안에 이제 악마의 기운이 엄습하게 되는 그러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개봉 당시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0: 네.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그 충격과는 달리 원래 감독의 기획 의도는 좀 달랐다고 하죠. 원래부터 이런 순수한 오컬트 영화를 만들 생각이 아니었고 이런 악마나 오컬트 영화 장르적으로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극단적인 비극을 맞이한 어떤 가족의 심리 드라마로 영화를 애초에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전반부 내용을 보면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이런 죄책감이 어떻게 이 가족 관계에 균열을 내는지 세밀하게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적인 요소는 이제 이 가족의 비극을 좀 시각적으로 공포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 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 애니의 직업이 미니어처 아티스트인 것도 이런 가족의 비극을 좀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맞아요. 도구로 좀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 미니어처 아티스트 라는 직업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인형의 집 같은 이제 미니어처 이런 건축물 집 어떤 모형들을 이제 제작하는 예술가를 이제 미니어처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극 중에 애니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세계를 좀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정작 애니는 이제 자기의 어떤 실제 삶 또 어떤 자기의 가족들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영화 초반에 딸아이를 잃은 슬픔에 점점 이제 잠식이 되면서 이제 큰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서사 라인을 이제 연출적으로 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 보면 이 카메라가 이제 미니어처 집을 비추다가 이제 실제 집 내부를 이제 비추면서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그런 장면 연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걸 상징을 하냐 보면 이제 가족들이 어떤 거대한 힘, 거대한 악마의 힘 위에서 놀아나는 한낱 그 미니어처 인형에 불과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미니어처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영화 속에서 악마가 나옵니다. 파이몬이라는 악마가 나오는데 가족들을 사주하고 조종하는 역할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신화나 오컬트론에 존재하는 실제 악마라고 하던데요?
0: 네, 실제 그 솔로몬의 악마 서적인 솔로몬의 열쇠에서 실제 고증을 거쳐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 하고요. 파이몬은 이제 지옥의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남성의 몸을 희생양으로 이제 원하는 악마이고 또 이런 이런 소리, 혀를 차는 듯한 소리를 좋아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 딸 찰리가 이게 특유의
1: 맞아요.
0: 이 입천장을 튕기는 소리를 자주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이 악마 파이몬의 임재를 뜻하는 신호다,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 때문에 네.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0: 이 소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영화를 본 이후에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이 평상시에도 많이 내는 소리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소리를 영화 속에서 들으면서도 한 0. 몇 초 동안 미동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수진 영화 연구가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듣다 보니까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약간 소름이 돋네. 무서워지네요. 이외에 제작 비하인드가 있어요. 관객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0: 예, 그 작중에 어머니 역을 맡은 토니 콜렛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딸아이의 사고에 책임을 갖고 있는데 피터, 아들 피터에게 고함을 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 3분간의 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하나의 테이크로 촬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토니 콜렛의 압도적인 그 연기력 덕에 이제 현장에 있는 스태프 들이 굉장히 숨소리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압도감이 상당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또 이제 몰랐던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감독 아리에스터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기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감독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네. 이런 공포 영화의 영화적 에너지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황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또 지금까지 본 이제 공포 영화들과 다르게 좀 새로운 에너지를 확실히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많죠.
1: 정말 토니 콜렛이 이 영화를 다 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잖아요. 저도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영화 제목이 유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피할 수 없는 그런 유전병을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이 영화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부모로부터 근본적으로 물려받은 이 비극의 어떤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의 공포를 본질로 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내 의지로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 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비극성이 이제 공포의 근원감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앞서 또 설명드린 미니어처가 상징하는 역설처럼 내가 좀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나의 삶이 실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어떤 하나의 미니어처 세트장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일어나는 어떤 절망, 그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좀 단순한 공포 영화 그 이상의 차원을 좀 논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1: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그 공포 영화 버전으로의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영화 유전 엔딩 크레딧 음악이고요. 주디 콜린스의 보스 사이드 나우 듣겠습니다.

0: 영화 유전 엔딩 크레딧 음악의 주디 콜린스 보스 사이드 나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김수진 영화 연구가가 선정한 공포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유전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드소마죠?
1: 예, 이 영화는 앞서 소개드린 이 유전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족에 유전된 그 비극에서 이제 한 마을의 비극으로 확장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점은 유전이 이제 가족 내부자들 간의 공포와 비극을 그렸는데 이제 미드소마는 이제 어느 이상한 마을에 방문한 외부인들에게 들이닥 치는 공포와 비극을 그렸습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20대 젊은 청춘 남녀가 제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문화로 오랫동안 고수해온 어떤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 방문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데요. 그러다 점점 이 마을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이 영화는 보통의 공포 영화와는 또 달리 밝아도 너무 밝다. 이게 특징이라면서요.
1: 네, 그래서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본래 이제 공포 영화의 전통적인 클리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어둡고 음산하고 칙칙한 그런 네. 어떤 분위기여야 하는데 이제 미드소마는 아무래도 배경이 북유럽 배경이다 보니까 백야 현상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네. 이 밝은 대낮이 주는 그 공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지점인데 아이러니한 공포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밝기 때문에 숨을 어두운 구석조차 하나 없는 그런 공포 또 잔혹한 만행이 벌어졌을 때 이 밝은 대낮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어떤 기괴함에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징그럽거나 잔인한 것들을 잘 못 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그만큼 확실히 이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고어물을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네. 이 미드소마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0: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보지 못한 영화에 꼽힌 영화이긴 한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공포 영화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장르로 부른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아이러니하게 감독은 이 영화를 이별 영화, 힐링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감독이 연인과 이별을 겪고 나서 이 대본을 쓰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야기를 보면 이제 가족을 일순간에 사고로 모두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주인공 이 데니라는 여성이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이기적인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의 위태로운 관계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말에 가서는 이런 연인 관계를 종식하고 스웨덴 마을에서 새로운 유사 가족을 얻어서 어떤 정서적인 힐링, 해방을 느끼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잔혹하지만 그런 이별 스토리라는 점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감독이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유전이 오컬트의 탈을 쓴 가족 드라마인 것과 좀 비슷한 결인 거죠. 근데 이 두 영화 모두 어떤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주인공과 뭐 가족의 해체 그리고 또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어떤 사악한 악마 공동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결말에서는 좀 다른 갈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전에서는 이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절망으로 끝나는 거라면 미드소마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주인공이 이 이상한 마을의 공동체

0: 네, 일원이 되어서 어떤 카타르시스와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또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그런 어떤 해피엔딩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이 양자 작품 간에 좀 있죠.
1: 그 영화 속 기괴하게 그려지는 스웨덴 마을 사람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 스웨덴 풍습인가요?
0: 네, 맞아요. 스웨덴에 존재하는 실제 이제 하지 축제라고 하고요. 전통 문화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사이비 공동체가 벌이는 기괴한 인신공양 의식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바이킹 민속시나 뭐 고대 절벽에서 투하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민속 신화들과 또 수많은 유럽의 민담들을 조합을 해서 창작한 가상의 사이비 종교 문화라고 합니다.
1: 네. 인신공양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판소리 오바탕의 가장 친근한 심청가의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바다에 재물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청가도 오컬트 소재로 쓸수 있다는 생각을.
0: 리메이크를 한다면
1: 네.
0: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리에스토 감독의 영화를 볼때 이건 알고 있어야 더 재밌다. 그런 거 있을까요?
0: 이 감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제 화면 배경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결말을 미리 이렇게 암시해 놓는 복선 연출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분위기 잡기용이 아니라 어떤 영화 속의 예술 오브제나 또 사소한 세트 배경 하나하나 전부 복선을 까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자면 미드소마 오프닝에 이제 프레스코 벽화 같은 게쫙 펼쳐지는데
1: 네.
0: 배경에 유심히 보시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영화 전체 줄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부 그려져 있고요. 또 유전도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에 애니가 작업하는 작업실 벽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악마의 이름인 파이몬 그리고 사탄 같은 단어가 몰래 새겨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관객이 이 화면 중심에 놓여 있는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해서 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화면 가장자리 그 세부에 있는 그
1: 네.
0: 어떤 복선들이 볼만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그래서인지 이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는 두 번 볼 때 훨씬 더 무섭고 좀그 상징성이 강렬하게 와닿아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더 크게 관찰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 그리고 미드소마 이 더위를 가시게 하는 공포 영화로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화들 보실 때이 배경의 뒤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서 감상하신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포를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우리나라에도 또 요즘에 이런 소재들의 공포 영화들이 많이 대거 출연하고 있잖아요. 뭐 곡성이라든가 정말 끔찍한 정말 이야기들이 많은데 미드소마도 좀한 번쯤은 보면 특이한 공포 영화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 영화기보다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건드려서 솔직히 좀더 무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 퀴즈 준비하셨죠? 퀴즈 내주시죠.
0: 예. 다음 보기 중 오늘의 영화 감독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겟 아웃, 2번 미드소마.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진 영화연구가 보내드리면서요. 진운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앨리스 인 원더랜드 듣겠습니다.

진흥경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앨리스 인 원더랜드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떡갈비 142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5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배가영의 갈라티코리아 영남가락 듣겠습니다.

백아영의 갈라티코리아 영남가락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운동화보다 슬리퍼나 샌들 많이 신죠. 일명 쪼리와 슬리퍼, 샌들. 가볍고 시원해서 여름에 주로 신지만 발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적절한 굽도 없고 발 아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오래 신으면 허리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름 동안 내내 샌들과 쪼리를 신었다면 만약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까지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요즘 허리나 다리가 좀 아프다 싶다면 참지 말고 병원에 꼭 찾아야겠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강문득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중무리부터 쭉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룩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룩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들은 몇 안 되는 단어 가지고도 엄마 아빠랑 참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죠. 하지만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른들끼리는 오히려 말이 안 통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든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그러니 겉으로 울리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일인데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진정한 벗 여러분께는 있으신가요? 풍류가 좋다도 마음의 울림을 풍류로 대신하는 여러분의 지음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8월 2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적벽가중 도원결이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전하 대세가 합구 필본이요 분구 필압이라. 준나라 말년에 진시황이 통일하였고 한고조 개업선은 이루로 통일하여 400년을 내려오더니 현재 게이르러 우연히 사방에서 도적들이 불때같이 일어날지 동해선관이여 북에는 조조라. 조조위인 불짝시면 치세해지 능신이오나 안시간웅이라. 협천자 이정재우를 하니 기세가 난다니라. 그때 이어탁군당의 영웅 하나 나기시니 그의

가던 날은 다 같이 못 났어도 나라를 바로 잡고 백성을 구하노. 죽는 날은 한 나라에서 죽으리라. 백마 잡아.

못 사는 서서이니 조조가 꾀를내어 서서 오친을 잡아다 헌창은 안 가두었나.

놓고 정원기를 명하여 서서 모친 필적을 가만히 두적가야 유조 변제를 허연원이 서서 기가 막혀 현덕기 아직거니 현덕기가 대경하여 불온 세상을 전하를 득세랄걸 선생님을 믿었다 지경길이니오 무자지정은 깊고 높아 그거 내가 대상이라 선생은 날 버리고 무게로 보지는 생기고 말해로 조절을 잘 받들어 대사정궁 없어서 서서가 울며 여짜오되

타군 깨하여고 초지역에로 가지 말은 그대들은 유사군을 잘 섬기어 대사성공 어서서 제재들 두루마를 제서서는 하지 크고 가는구나. 현덕의 기가 맥겨 서원지에 가는구나. 저거저나 부르는 필요나 선생가는 것을 망중고자 이렇듯 우르르르니 서서가 가다가

제가 아니고 이름은 양이요.

임신을 불러서 쓰는 술법이 있다고 그러니 황수께서는 그 사람을 애드시면 철하

박동진의 소리 적벽가 중 도원결의 대목 함께 들으면서 8월 22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0: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사나이의 음성으로 소개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3: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3일 11시 경남 함안, 경북 고령, 칠곡, 대구 달성북부, 달성남부, 전남 무안북부, 전북 고창, 김제, 익산, 정읍,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어청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미술심리상담 이용권도 있습니다. 단서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 토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3476님, 이곳은 남해입니다.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풍류가 좋다! 즐기면서 바다 내음 맡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경치 좋은 남해! 경남 남해 계시는군요. 보지 않아도 그려집니다. 사연 감사해요, 우리 3476님. 더욱 멋진 풍류음악 예쁘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6848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풍류가 좋다. 항상 밝은 목소리 좋아요. 기운 얻어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6848님. 항상 밝고 맑은 기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매주 이 시간 4시부터 6시까지 채널 고정,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나요? 3880님, 오늘은 참 즐거운 일이 있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글을 올려요. 매일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류도 좋고 기분도 좋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네, 얼씨구. 네,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기운 전달되어 기쁘고 신이 납니다. 우리네 인생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막바지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서은영의 가야금,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신관용은 1912년 전북 김제군에서 태어나서요. 이영채라는 분에게 가야금 산조와 풍류를 배웠고요. 이후 스승을 능가한 기량으로 많은 활동과 전승을 이어가신 분이에요. 49세에 작곡할 때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진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스승의 재를 토대로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했죠. 오늘은 신관용의 가락을 서은영의 가야금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 흥 뭐야? 아 가서 아 냉수나 항사발 내오니라. 워메 속타 부리는 거.
1: 워미 놀부용님 아 뭔 일 있으셔라? 아 그러고 본게 얼굴이 그렇게 퍼렇게 질리셨는디 아 이게 뭔 일이다요?
0: 아 그 퍼렇다는 말을 하지도 말어이도 마. 안 그래도 지금 주식이 죄다 파란색이라 아 나가 상당히 기분이 거시기어딨게.
1: 뭐비 주식이요? 아 주식은 쌀이 주식인디? 아 시상에 쌀이 어찌 다 파란색으로 변한다요 형님. 아 그래서 우리 형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구만. 아주 그냥 얼굴에 수심과 토리가 보여서 아 지가 여가 평양인가 하고 아 하마터면 평양냉면 찾을 뻔했구먼요 형님.
0: 뭐이셔? 아 수심과 토리는 또 뭔디? 아 그게 평양냉면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 나가 요즘 평양냉면 주가에도 관심이 많은 게 아 일단 풍녀 사전부터 갖고 와봐라잉. 에이?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수신과 토리란 서도 즉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나 무가 등에 나타나는 음악 양식의 특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수신가는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 제목인데요. 서도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불러온 노래라 이 수신가에 나타나는 독특한 발성이나 떠는 소리, 꾸며내는 소리, 특별히 자주 쓰이는 음과 음 사이의 간격과 음의 진행 방향에서 드러나는 특징 등이 모두 서도 소리 전반에서도 두루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도 소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선율적 특징을 관행적으로 수심가 토리라고 이르는 것이죠. 특히 수심가는 느리고 박자가 불규칙한 곡이라 토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수심가라는 제목부터 근심 어린 노래라는 뜻을 지녔듯이 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삶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가사가 많고요. 느리고 불규칙한 장단의 수심가 뒤에 그보다 빠른 여섯 박자의 규칙적인 장단으로 이루어진 역금 수심가를 이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유장터는 호생지덕인데 북망산천하

내가 경리안색을 굽어보니 검둔 머리 곱둔 남자 어영간에 백발이로구나. 인간 70은 고래인데 80장론 90준광 장차 백세를 다 살아도 죽기가 싫다고 일러를 왔건만.

전 나뭇잎은 모두 단풍에 들고 해가 가면은 사람의 머리가 백발이 된다. 청춘이 부재래하니 백일이 막혀도로다. 애다른 청춘이 오고 갈 줄 알았으면 정사홍사로 결박을 질걸. 본수백발이 올 줄 알았으면 밖에다가 시송을 살걸. 대다른

마음은 원수의 백발이 날 침나.

0: 가요.
1: 1980년 LP로 녹음된 김정현 오봉류의 서도 소리 수심가 역금수심가 함께 들었습니다. 흔히 서도 소리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평안도와 황해도 음악들의 특징을 수심가 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들은 수심가에 서도 음악의 특징이 잘 담겨 있었던 얘기겠죠.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경풍년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4551님 정답 농부가 오랜만에 들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1629님 농부가 자진 농부가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9663님 얼씨구 농부가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우리의 농부가는 많이 듣던 소리죠. 퀴즈로 들으니 더 새롭네요. 정답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선물 고이 모아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이어갑니다. 김진탁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양양 논매는 소리입니다. 논매는 소리를 김매는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모내기를 끝내고 두 벌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 이곳에서는 매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호도 양양의 노동요 논매는 소리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천이라 고나 올라간다.

풍류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경상남도 진주를 대표하는 전통춤 국가무형유산 진주건무입니다. 남색 무복을 차려입은 8명의 무용수가 양손에 칼을 들고 펼치는 진주건무는 힘찬 기상과 섬세한 춤 사이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칼춤이라고 하면 역동적이고 강한 움직임을 떠올리지만 진주건무는 칼끝의 힘과 몸의 절제 그리고 우아한 춤선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건무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춤 가운데에서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춤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신라시대 황창랑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을 기리며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논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정확한 기원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무가 오랜 세월 우리 역사와 함께 변화하며 전승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주 건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교방청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하에 설치됐던 교방청

명창은 기녀들이 노래와 춤, 음악을 전문적으로 익히던 예술 교육의 공간이었죠. 진주가명의 교방청에서도 많은 예인들이 활동했으며 궁중에서 활동하던 예인들의 춤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진주만의 독특한 건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교방의 예술 전통은 이후 진주건반으로 이어지며 진주건무의 중요한 전승 기반이 되었죠. 진주건무의 전승에는 여러 예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진주가명 교방청의 기생이었던 최순이는 궁중의 진현도감청에서 선발돼 순종 때까지 궁중 여기로 활동한 뒤 진주로 돌아와 진주건반을 중심으로 건무와 전통춤을 전승했죠. 김자진, 서상달, 김옥주, 강규례, 최예분, 김수학 등 많은 예인들이 그 춤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했고 이러한 전승의 노력 속에서 진주건무는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건무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2024년 국가유산 체계가 시행되면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중과 교방에서 이어져온 건무의 춤사위와 칼 쓰는 법, 연출 형식을 비교적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배우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진주건무의 칼끝에는 우리 전통춤이 품어온 기상과 절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진주건무의 반주음악을 예능 보유자셨던 김수학의 구음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루지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진도

루지

그러지.

지르지

Yeah.

Do the

나루지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사랑하는 거야.

김수학의 구음으로 진주건무 반주음악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끝곡으로 강효주의 소리 선유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요즘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여름 풍경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나무가 있죠. 바로 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며 무려 100일 동안이나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인데요. 꽃이 100일 동안 피어있는 것처럼 보여 목백이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나무는 배고프던 시절에는 기다림의 나무였다고도 합니다. 석 달 열을 배롱나무 꽃이 다 질 무렵이면 비로소 여름이 가고 가을 핵곡식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이죠. 오늘 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도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올 가을을 기다리며 우리 소리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 첫 곡은 당가 소상팔경입니다. 소상팔경은 중국 동정호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여덟 곳의 경치를 노래한 당가입니다. 판소리 심청가와 가야금 병창에서도 부르고 있지요. 충청도 비가비 광대에 정춘풍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산악이 자명하고 음풍이 노호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소상팔경가는 일제강점기 많은 명창들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유성기 음반에 남은 여성 명창 권금주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소상팔경 소리의 권금주입니다.
1: 산할 귀여

전광 부르렸다.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소상팔경가 들어보셨습니다. 옛 고째 소리였는데요. 소리의 권금주였습니다. 권금주 명창은 190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16살 무렵에 상경하여 종로 권번의 기적을 두고 송만갑 이동백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성 명창으로 당시 김초향, 김소희, 신숙 등과 함께 명성을 날렸는데요. 20대 후반 함양으로 낙향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1920년대에 취입된 유성기 음반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적벽가중 군사설음 타령으로 함께 추임새 연습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대목은 군사설음 타령 중에서도 아내 생각 부분인데요. 적벽대전 전날 밤 조조의 군사들이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각기 사정을 말하는 대목이 바로 군사설음 타령입니다. 부모 생각, 자식 생각, 아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적벽가는 강산제 적벽가인데요. 이 적벽가는 아내 생각 다음에 신부 생각이 하나 더 노래되고 있습니다. 추임새는 중머리로 이루어진 아내 생각 부분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군사설음 아내 생각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조용수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또한 군사 나서면서 이 설음 들어보니 별 설음 아니다. 너는 죽더라도 자식이 있으니 후사는 잘 전겠구나. 또한 내 설음 들어봐라. 이내 설음 들어봐라.
0: 그치.
3: 나는 일가 친척 파이업고 사곤 부친이네 몸이 이성지 아버지 안에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얌얌하고 봉제삭 적빈객광

솔직 시고 뜻밖의 급한 난리 외국당 백성들하고 적벽으로 싸움 가자.

0: 가져갈 수 없던 거라.
1: 그렇지.
0: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잠때 끌고 나오는 지금을 우리 마누라 그동 보소 보셋발로
2: 쉬워.
0: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며 아이고 하고

0: 하시랴오.
1: 아, 그렇지.
0: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지. 어허, 마누라 우리 빠속.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 전장 출신이 아니랑 나는 장부 절개가 아니랑 언니 우지 말란해 우리를 가속.
1: 아, 시고
0: 달래여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담담하고 늑정신 기맥히네. 언제나 내가 고향을 가서 그립던 아내 손길을 잡고 마 난 죽으러

0: 에이, 잘한다.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적벽가 중 군사설움 아내 생각 부분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조용수였습니다. 현모양처 아내를 그리워하는 군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강산지 적벽가는 박유전, 정재근, 정흥민, 정권진으로 이어져 현재 국가무형유산 윤진철 명창이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몰이 대목은 판소리 장단에서 보통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의 빈틈을 잘 파고들어 여러 가지 취임새를 연습해보기에 딱 좋은 장단입니다. 그럼 뒤를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적벽가에는 군사설움 타령에서 동편제 적벽가와 달리 신부 생각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는데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전쟁터에 끌려온 기구한 사연이 소개됩니다. 군사설움 타령 이후에는 다른 군사가 호기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치고 또 다른 군사가 나타나 역사 속 여러 전쟁들을 싸움 타령으로 부르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럼 적벽가 중 군사설움 신부 생각부터 싸움 타령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조용수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1: 이리 한참 설리 굴째

0: 관군사 내 나름이요. 예, 네 사람 들어보니 나와 똑같은 연체지정이다마는 네 사람 들어놓고 내 사람 좀 들어봐라. 내 사람은 원문 잔주에도 없고 얘기 춘추에도 없고 군중에도 없는 별별 사람이다. 그 사람 대단하다. 어디 하야라 들어오자.
1: 시오.
0: 요 봐라 군사들아.
1: 시오.
0: 내 사람을 들어라. 나는 부모님의 덕택으로

세곡 정동장 함진애비 집안 용의 눈퉁이 전동다리 개수아이비 삼촌 상계 그로 검은 암소 안장지여.

0: 여러 군사 나앉으며 네 소름 들어보니 위부모 포초자라 하였는디 부모 생각 아니하고 처만 생각하니 음남의 아들놈이로고
1: 쉬워.
0: 이놈도 흘기며 장막 밖으로 나가면서 저 이놈들은 정남정녀의 터프치기 아들놈인가? 도안 군사 나오는디 키는 작달막하고 수염은 우무가사리 같고 코는

구덩같이 생긴 놈이 조그마한 착도 하나를 들고 외치고 나오는디 허골제였다. 너의 골제 좀 놈이라. 너의 골제 좀 놈이라. 외국자는 부르고 가라.

못 사네요. 전장을 나왔다가 공명도는 못 이루고서 저럼 세게 돌아가면 부끄럽지 아니면요.

0: 찾아온 소로운 건 친척 반겨나와.
1: 쉬워.
0: 반갑구나 하고 반가워. 저를 전장 갔던 남군 사람이 반가워. 서로 서로 반겠죠. 그 언니 좋더란 말이네. 우지 말라면 우지 마.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사주라 우지 마라. 여러 군사들이 이 말 듣더니 독불 장군이로구나. 너 혼자 충신이라. 네 진정 그럴진데 항도령이라 불러주마. 또한 군사네 다름이요. 우리가 전쟁에 나왔으니 싸움 타령이나 좀 모두 들어보소. 싸움 타령을 하는디 서병관과 헌원씨 여영제로 판천싸움 등작대무 지우장난 사로잡힌 당록싸움 추나라 세원천이 분부러다 춘추싸움 위복진왕 끌근후옥 투식 산공육국싸움 봉기장요란하다 8년 풍진초안싸움 대공요옥 잡히겄다 서북 대풍해수싸움 마상천왕

0: 싸움
1: 좋지?
0: 동해리 전하 언제 헐고야 노 삼국 싸움 동남봉이 화를 불며 이태롭다 적벽 싸움 공성신태 갑고지고 예하사라 싸움 타령 가슴 끔적히며 뛴다 또한 군사성 나서며 어따이 사람들아 동방의 힘은 세상인 줄 알고 거들거리지 말어라 바둑악은 한 줄도 알며 오도백은 한 줄로 아느냐 늙은 군사에게 말 듣고 단식어야 하는 말이

남성세제도이기라. 이번 싸움 승부강호 직사행사 겁삭

0: 적벽까지 온 군사설움 신부생각부터 싸움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조용수였습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병창으로 흥보가 한 대목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중이 짚터 잡아주는 대목입니다. 병창에는 박귀희, 안숙선입니다.

0: 흥보가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창대를 둘러야 그칠 문제기 없는 집이오. 흥보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수라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운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거는 것은 임자가 다 따로 있는 것이니
1: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다.

0: 사가야 무수히 사려 왜? 그제야 도성인 줄 긴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1: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겠다.

0: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중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병창의 박귀희와 안숙선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로,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용어 중 득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득음은 판소리에서 소리를 얻다 혹은 목을 얻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데요. 노래나 연주 솜씨가 매우 뛰어난 경지에 이른 상태를 뜻합니다. 판소리에서는 창자의 가창 역량이 절대적인 경지에 올라 성음을 얻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일찍이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판소리 광대의 필수 요건으로 인물칠의 사설칠의 득음과 너름새를 들었는데요. 신재효는 득음을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득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모든 성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경지 또는 발성법과 식임새를 포함하여 소리 성음을 얻는 단계라고도 정의하는데요. 아마도 소리꾼이 표현하고자 하는 판소리의 경지를 모두 이룬 상태를 말하는 추상적인 용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꾼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득음을 향한 피나는 수련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득음은 소리꾼들의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장원자들의 눈대목을 모은 음반 이름이 득음이었는데요. 이 득음 음반 중 한 곡 띄워드립니다. 춘향가 중 박석곡에 올라서는 대목인데요. 소리의 최난수 북반주에는 김성권입니다.
2: 박석곡에 올라서서

도 부사 같은가 살는

전부용을 살필 적에 사람 잘 치러를 듣더니 만원 한

나를 보고 반기난도. 뒤안에 정삽살지는 제대로나 서서 콩콩 짓고라니 저게야 짓지를 마루라 주인과 같은 손이로구나.

겸사우 겸태상 같이 믿었더니 믿었던 일이 허사로구나. 춘향이 뭐

이 내 몸이 누구를 믿고 살으라고 내가 차라리 차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 용어 중 득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춘향가 중 박석곡에 올라선 대목이었고요.

곡에 올라선대였고요. 소리의 최난수, 복반주에는 김성권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자룡활쏘다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룡활쏘다, 한승석 정재일 편곡, 피아노의 정재일, 소리에는 김준수입니다.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그때야 주요나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반을 예비하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청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요 노숙다령으로 말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대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홍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 어찌 보다야 이날 밤 삼경지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풍성이 요란 그날 조요 급히 장대상 퉁퉁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양 양기각이 백구현물 얼른가야 저북으로 펄펄 삼시간이 동남 대풍이 기가지 와진 끝 웅요 웅요 기폭판 다그려

뻔한 신분한 집이라 많이 노래 두면서는 동호의 화근임에 주여 화근을 하리라. 서성 전복을 불러 너희 소령으로 나눠 남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에 묻지 말고 우병을 삼토냐 묻혀든 칼로 머물러란 쌍 이병에 다음도 와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조난 여우고이여 사람은 분야라 죽이기는 아깝다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인인 김불방하라 서성은 대를 타고 청 말을 놓아 남병산 높은 봉을 나는 흔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당은 내그 종용 어차이여널 소녀를 불러야기도 소녀라게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들은 공명 모르오나 자기들 몰시에 간다는데 양양강수 맑은 눈에 봉이 담든 어선배 신기장강 평화상 광대 허근 노릇배 동강흔 진리탄 엄잔군 낚시배 오삼경월 속에 범상구가는 맨이 만나듯이 물러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에 불과 발판 창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두고 누기가 엉뚱하냐고 선미의 둥둥 나려 저라매 꿈을 치고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읽

0: 하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하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하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성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하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하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초대석 시간에 모셔서 정담을 나누었던 정준호 명고의 특별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인 정준호 명고가 판소리 다섯 바탕을 고법으로 완주하는 완북 공연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어제 금요일인 8월 21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닷새간 은덕문화원에서 매일 소리 한 바탕씩을 무대에 올립니다. 정준호 명고는 소리의 이면을 읽고 소리꾼을 배려하는 고법을 펼치는 분으로 국악계의 신사로도 유명한데요. 오랫동안 고법의 방향과 고수의 예술성을 고민해온 정준호 명고는 그동안 스스로 정립한 부분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시간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고자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실험하는 마음과 더불어 도전하는 마음까지 곁들여 공을 들인 무대라고 하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리꾼과 고수는 시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질 때 비로소 무대 위에 완벽한 소리로 태어날 텐데요. 이번 무대에서 정준호 명고와 호흡을 맞추는 분들도 각 바탕을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합니다. 8월 21일 방수미 씨의 흥보가를 시작으로 22일 오늘은 김태희 씨의 심청가, 23일에는 이주은 씨의 춘향가, 24일에는 남상일 씨의 수군가, 25일에는 최수정 씨의 적벽가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루에 짧게는 2시간 반에서 길게는 4시간 반까지 이어지는 완북 공연, 정말 엄청난 무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준호 명고는 이번 공연을 통해 고수는 단순한 반주자가 아니라 판소리 전체 서사를 함께 완성하는 예술 주체임을 보여주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재판사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정준호 명고의 고법으로 바로 오늘 공연이 이루어지는 김태희 명창의 심청가 중 한 대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 추월 만정입니다. 소리의 김태희, 고수의 정준호입니다.
2: 그때 은심왕우는 북이는 극지느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는 옥랑간에 비껴 앉어 추월

빈 저들

시

0: 우리가
1: 다음주
2: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8월 21일부터 닷새간 판소리 다섯 바탕 완북을 준비 중인 정준호 명고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바로 오늘이죠. 공연이 열린 김태희 명창의 심청가 공연을 위해서 그중 추월 만정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의 김태희, 고수에는 정준호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반 공연장이 아닌 한옥에서 열리는 만큼 전통 판소리와 고법의 깊이를 직접 가까이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정준호 명고도 관객들이 옛 사랑방에서 즐겼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어 소리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계기가

0: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공연 함께 하시면서 힘찬 추임새로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어르시오 좋다!
0: 이번에는 창극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한 수군가 중 토끼 배에 가르는 대목인데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 용왕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토끼와 용왕의 숨막히는 생존 게임이 바로 이 장면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창극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소리와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 단원 여러분들입니다.

0: 여보시오 별주부. 예.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 대장 좀 빨리 시켜주시오.
1: 그러시지요. 아, 대선생.
0: 예.
1: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예. 혹시 토끼 잡아드려라. 허거든 놀리지 마시오.
0: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1: 저 세상 갖고 보면은 예. 훈련대장 입시 들어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부디 놀리지 말란 말이야.
0: 하이, 그 법인증은 참말로 더럽소. 내가 훈련대장 허거드면 그 법부터 착 뜯어 고쳐버리라요.
1: 그러시지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오.
0: 예.
1: 어휴. 빨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2: 아유, 왜들 그러네.
1: 별주부. 별주부.
3: 전하.
1: 그래, 그래. 수로 육노수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3: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장하도다, 장하도다. 여봐라!
4: 예!
1: 토끼를 바삐 잡아드려라!
4: 예!

0: 무엇이냐?
1: 내가 예!

어디 보자. 어디 토끼 어디 보자. 그럼 그럼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잘 들어.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적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국의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봐라. 여봐라! 예? 토끼 배를 줘!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예?

0: 아니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때이려고 우수히 잔말이 많을 텐데 저리 배를 와락 까고 뒤집어 자빠진 것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여봐라 토끼야. 아 그래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굳이 듣지 않을 터이니 그냥 내 배 따 보시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고자 못다.
1: 아니요 내 배 따라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하라.
1: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

0: 천태병원 만근사오니 이를 보고 달라하며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옵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의사의 이르기를 필수병적 품을 등식하고 담수병적 설물 등어노 신수병적 깃물 등청하고 간수병적 복불 등시로 건의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되십니다. 세상 평객들이 선택을 따른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밭촌에 패놨고

0: 하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2: 어디 보자! 돋보기!
1: 보쇼!
2: 아이고!
0: 빨간 궁기가 셋이 날아오니 이 건을 이 궁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1: 예, 내력을 아래리라. 한 궁기 난 대변 보고, 또 한 궁기로 난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 난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을 하다니다.
0: 그러면 네 간을 어디

나서 방사구 동방 이용수 중앙 50호 첫째 금양 어색강 제 아침하게 저녁했을 파하여 입으로 넣고 비꾼기로 대원이 반응했다.

좀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연이와 만일은 간이 없고 보면 불쌍

다시 또 우리 토선생을 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니 각별히 명심하라. 예. 우리 토선생을 위로하자. 서공 풍류를 올려라.

0: 창극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 단원 여러분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기진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지 심청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70년에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어 판소리 전승과 공연에 힘쓰셨고 현재는 아들 정회성 명창이 심청가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심청가 중 심청이 어머니와 상봉하는 대목부터 심청이 해당화로 환생하는 대목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2: 이렇듯 화려하게 모실 적에 그때가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하강을 하시는디 이는 유신고 하니 전 곽씨 부인이 죽어 강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구나. 심청이 숭에 머물어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 하강을 하시는디 호생 제단올 기진우 가득 실고 백도화 한계화를 사면을 펴려 뽑고 청하 백악은 전매서고 수고 내려오니 용왕도 황금하야 문유르 배래 얼째 옥진 부인이 들어

나는 세상에서 더 나은 광씨로다. 너무 부친 많이 늙어드리라. 나는 조가 귀해되어 황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느니 너는 부친 눈 띄우라고 삼백석 모임이 팔려 이곳에 들어왔단 말을 듣고 너를 보러 내왔노라. 세상에서

알아. 신체 언걸 모를 끄러다 간수에다 문드리며 아이고 내 자식아. 꿈이면 깰까 좀 여로다. 그제야 심청이 오징이 눈 야하고 부진목을 부지어 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불교여식 심청이나 아버둔 백발 붙

하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늘 어른이 오리까 부인이 심정을 말륜한디 내딸 정하우리 마라 너는지로 다시 나가 네 몸을 것이오 만종농을 부르리라 광안제언 맡은 일이 즉분이 허다허여 내리청 어려워라 나는 올라 간다 말든 내 딸로도 잘라라 혹재소리가 정정 나더니 말은 오색채운으로 올라가니 심천이 기가 막혀 따라 갈 수도 전혀 없고 가든 보치들 우두머니 바라보며 본질은 작별이 또 되는구나 이렇듯 작별 후에 심낭자 박년이가 까운디라 오강상제 깨없어 사회용왕을 불러 또다시 하기오시되 심낭자 박년이가 까오니 인간의 균으로 환생깨어라 용왕이 수명하고 나려와 심소지를 환송할지 꽃안봉지를 좋아있게 만들어 그 속에다 모시고 양대 선의로 쉬이하고 금은보패를 가득이었고 조석지 봉양기허야 임당수 뛰었구나 용왕의 조안지라 바람이 분들 흐르리면 피가 흔들려 일소냐 오색 채운이 꽃봉이 어려 주야 둥둥실 떠있을지 그때 남경장사 선인들은 억심만큼 퇴를 내야 고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 당도원이 호령 심소지 회의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저기 차려놓고 심소지 혼을 불러 유로를 하는디 북을 두리동동 울리면서 슬피 울며 쟁이냈나 넉시야 이 너희 너희야 우냥우는 밥상 얻은 공명은 억도 아니오 3년 무가는 초해왕은 억도 아니오

有应当如今如月心心能将的记录啊困夜了多

놀고 눈물을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더 있나니 세상은 못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옛날 진평이가 금화부를 잡으려고 황금 4만 원을

0: 중에 나 흩었으니 무슨 의미 있으리까? 그러면 절대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하문공산 불이부터 옥성이 모두 다 탔으니 오간 종이 있으리까? 그러면 여기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심리가 아니거든이 해당하 어디를 오리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디야 어디야 유괴라 유괴라 유괴라. 가까이 가서 보니 행기진동하고 오지색 세우리 겨그렸구나.
1: 그 꽃을 고이 싫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 남은 재물 각기 지설론일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마다하고 꽃배이만 차지해 두었구나. 그때는 어느 땐고 송천자께 없어 항우 붕어신은 납비를 아니었이고 왠갓 기하여초를 구해드려 황극전 너름들에 가득히 심어놓고 날로 구경하실 적에 한초도 망토만 다 발로를 부유 군자령 간당 초수 공연화 안양부동 권행호 소식 전튼 한매와 진시유량 거우제라 불거 있다고 복송고 9월 9일 용산어 소축신 국가꽃 삼천예자를 강론을 재향단 춘풍은행꽃 이화만이 불게 무르니 장신궁중배꽃소 천태산들은 아양변제 자야이요 은영 부지 이별오지 옥차고 여쟁도와 조국 하늘 못내게 체열 얻은 부연아 이와 노와 개관아 동궁 백국 사계와 동원돌이 변식준 목동요지 행화 월중 단계 무산경 달가운데 개소나무 백일홍경산호 대철주진 나라 난초판초고미자치자 감가유자 승유능나들은 포두먼거롬 대초감세간초간제란과 좌우로 신문난기 향풍이 건듯 분며불라이비세 기생들이 두 쪽 직접 보이고 치지 울면 돈인다.
2: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심청이 어머니와 상봉하는 대목부터 심청이 해당화로 환생하는 대목까지였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반주를 맡은 이정업 명고는 애초에는 줄타기를 배웠지만 부상을 당한 이후 고수로 나섰다고 합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 출입하면서 명고수인 한성준으로부터 북을 사사했고 KBS 라디오 전속 국악합주단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김현수를 비롯한 동시대 명창들은 이정업 명고를 당대 최고의 명고수로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예술가여서 북반주 중 슬픈 대목이 나오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정업 명고는 북가락이 기교적이거나 화려하기보다는 소리꾼이 소리하기 편한 보비위 북을 쳤고 정확한 한배와 소리꾼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가락, 특유의 취임새, 특출난 감수성으로 당대 최고의 명고수로 손꼽혔던 분입니다. 정권진 명창과 이정업 명고가 빚어내는 판소리

0: 성산재 심청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2: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얼마 전 신봉사님과 도화동에서 살림을 차리셨다는 뺑덕씨 아니신가요? 오늘 이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4: 아휴, 안녕하세요, 최판사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볕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쌀 퍼주고 떡 사 먹고 암튼 뭐든 못하는 게 없는 이 시대의 신여성 뺑이에요. 뺑. 편하게 뺑여사라고 불러주세요. 똑똑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제가 도대체 무슨 일로 최판사님을 찾아왔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봉사님 돈이 좀 많아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는 썩어버릴까 봐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 탓에 어렵게 찾아간 창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라나 이거원 은행에 돈 맡기러 갔다가 스마트폰부터 배워야 할 판이라니까요.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에 한 잔 시키는데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초코 시럽까지 좀 추가하려면 키오스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뒷사람 눈치를 봐야 하니 음료 한 잔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흔한 편의점까지 무인으로 운영하니 뭐 아이고 이건 돈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물건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사는데도 왜 기계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디지털 서비스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랍니까? 부디 최판사님께서 이 답답한 뺑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0: 어머나, 요즘은 은행이나 카페 등 일상에서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교통, 병원 등 민간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네요. 최판사님께 속 시원한 판결 부탁드려볼까요?
4: 세상이 변해진다고는 하나 그 변화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속도만 빠르면 무엇한단 말입니까? 사람을 소외시키는 기술은 결코 진정한 편리함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기계를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로 인해 이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가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계를 잘 다룬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경고합니다. 무인 점포는 허하되 무인 사회는 불허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온기를 남겨둘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5: 사고 묻힌 수족 없어 사람 하나를 구하라고 할 적에 마침 본촌에 사는 뺑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신봉사 전곡 있단 말을 듣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살짝 자원 출가를 하였는데

이백 너기네가 신봉사 재산을 꼭 먹성질로 망언헌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벼퍼 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잘 오고 행인 잡고 배약 오고 이웃집에 밥 붙이 잠자는 희갈기와 배 끓고 발목 털고 한밤 주물주물고 오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노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고 남이 혼인 허례하고 단단히 비던 넌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디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봉창이 힘을 대고 부려 힐 끄더면 헬 끄더고 헬 끄더면 힐 끄더고 삐죽으면 빼죽어고 빼죽으면 삐죽하고 이르르 행실이 이르

금가에서 불러 들어가니 사토하신 말씀 지금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는디 잔치 참례하니 하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을 한다고 관자가 내렸으니 즉시 올라가라. 노비까지 후이 주니 신봉사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여보 뺑덕이네. 아 날더러 황성 맹인잔치를 가라 하니 나 혼자 어찌 갈게. 아이고 여보 영감 황성 제일본 먼 길을 아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씀이오.

0: 열열열열열열어다. 아, 다 보아도 우리 뺑파 같은 사람은 못 보았고.
1: 그렇지.
0: 그러면 그 돈냥이나 있는 것 두 개 다 맡기고 갈고. 아이고, 저러기에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나 토모도는 애 산다고 살구값 떡값 파죽값 그리저리 제하면 뭔 돈 있겠소? 잘 처먹었다. 그나저나 개집 먹은 것 주먹은 것이라니 그만두고 우리 황선 길이나 떠나세. 신봉사가 뺑덕이네 앞을 세우고 길을 떠나는디 토하!

하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야 할꼬 유황수부 단계 뛰던 적터만은 입고 흐르면 이날 이시로 가련만은 안 못 보는 표

뺑덕이네. 예, 길소리나 좀 먹여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먹이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충청도 김맥이 반 경상도 메나리 쪽 반으로 한번 먹여보는디 어이가리라. 이가리 황성철이로이 가리 날개도 취하기 나가되면 팔팔 스르르라라. 이날을 이시로 가련만은 몇 날 걸어

0: 있고.
1: 심청가 중 신봉사가 뺑덕어멍과 황성길 떠나는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여름의 녹음 속에서 매력적으로 빛나는 진홍빛 배롱나무에는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매끈한 나무 껍질을 살짝 긁으면 가지와 잎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간지럼을 타는 것처럼 보여 간지럼나무라는 귀여운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즐겁게 웃는 주말이셨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염입니다. 내일도 넉넉한 우리 소리 보따리 챙겨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0: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가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름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청주시립국악단의 제146회 정기연주회

소리누리판 2를 보내드립니다. 이 공연은 국악관현악, 정가풍 창작곡, 산조협주곡, 국악밴드 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청주시립국악단은 김원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가 현재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공연의 첫 무대는 이정우 작곡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저궐입니다. 2019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한 곡이죠. 미량아리랑 가사에 아랑각을 비추는 달이 나와서일까요?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 제목이 저궐이네요. 남청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오네 라는 가사지요. 억울하게 죽은 미량 부사의 딸 아랑의 전설과 남청강 위에 붉은 달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입니다. 저궐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Blood Moon이라고 합니다. 이정우 작곡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저궐을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정우 작곡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저거를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미량아리랑은 경쾌한 새마치 장단의 민요이죠. 저거는 그 가락을 장엄하면서도 비장한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해서 미량아리랑 주제 선율을 한참 기다렸는데 곡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정우의 작품은 화려하고 웅장한 곡이 많은데 이 곡 역시 그렇습니다. 이정우 작곡가는 다작으로 요즘 여러 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정우는 영남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대구시립국악단에서 악보계 상임단원으로 일하며 많은 작곡 경험을 쌓고 오스트리아 빈의 프란츠 슈베르트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40대가 지나가면서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디테일과 깊이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스타일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음악만 들었을 땐 이정우 작곡이란 걸 모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정우 작품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미량아리랑을 주제로 한 관현악곡에는 정태풍 작곡의 진도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이중변주곡 백대웅의 국악관현악과 남도아리랑 등이 있는데 이런 곡들도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다음에는 201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금상 수상팀인 이상밴드의 곡 두 개 듣겠습니다. 이상밴드는 메인보컬의 판소리 정도

0: 주인공 신예주, 장구하 보컬의 이현철, 꽹과리아 보컬의 강성현, 태평소의 박미은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JTBC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인 풍류대장에서도 출연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들으실 곡은 조용필 원곡, 최지혜 편곡 자존심, 그리고 전래미녀 둔가타령을 기반으로 이현철이 작곡하고 최지혜가 편곡한 둔가입니다. 자존심은 1982년 조용필의 앨범 4집에 실린 곡입니다. 팝음악에 판소리와 타령장단의 요소를 섞어서 국악 크로스오버로 분류되기도 하는 곡이죠. 조용필이 한동안 방송과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소리에 대해 기본적인 성찰을 새롭게 하면서 판소리 등을 혼자 익혔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존심은 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판소리의 음화적 요소를 살려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둔가의 원곡은 둔가 타령입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유행한 신민요 계열의 남도민요죠. 중중머리 장단에 육자배기 토리로 되어 있고 가야금 병창으로도 불립니다. 후렴구에 나오는 둔가 혹은 둔개라는 말을 따서 둔가 타령이라고도 하고 매기는 소리의 첫 단어를 따서 남원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용필 원곡 최지혜 편곡 자존심, 이원철 작곡 최지혜 편곡 둔가를 이상밴드의 협연,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 국악단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1: 알 수 없는 당신 마음에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조용필 원곡, 최지혜 편곡 자존심, 이원철 작곡, 최지혜 편곡 둔가를 이상밴드의 협연,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상밴드의 자존심은 조용필의 원곡에서 판소리적 요소를 확대하고 퀴즈나 칭칭나네 등 영남 가락을 섞었고 자존심과 둔가 모두 봉산탈춤 퍼포먼스를 결합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하윤주가 노래하는 사철가입니다. 본래 사철가라고 하면 판소리에 앞서 부르는 단가 중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이산저산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들으시는 사철가는 해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윤주희가 이 곡의 제목과 노랫말의 일부를 가져와 정가풍으로 작곡한 것입니다. 윤주희는 2010년 코바코 광고음악 최우수상, 2006년 CJ문학상 동화부문 금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윤주희는 곡을 쓸 때 특정 창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하는데요. 이 곡도 하윤주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곡의 앞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철가의 가사를 노래하고 이어서 어차피 다 잊혀지리니 이 순간을 살리라고 노래합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네요. 오늘을 붙잡아라.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라는데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가엾고 쓸쓸한 운명. 어차피 다 잊혀지리라. 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리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살리라고 노래합니다. 윤주희 작사 작곡, 배주희 편곡, 사철가를 하윤주의 노래,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주희 작사 작곡, 배주희 편곡, 사철가를 하윤주의 노래,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를 부른 하윤주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로 2018년 KBS 국악대상 가악상, 201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에서 가요와 팝송을 불러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최인호 원작 뮤지컬 몽유도원에서 아랑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 링컨센터에서도 이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리스트 잭 리는 하윤주에 대해서 음색에 중독성이 있고 절제미가 있으며 길게 한음을 지속시켜 음악적 시간을 쓸 줄 아는 가수라고 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오랜 정가 학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곡은 최지의 작곡, 세계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입니다. 시절풍류는 2022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위촉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세계의 현악기란 가야금, 거문고, 아쟁입니다. 가야금, 거문고, 아쟁은 모두 긴 직사각형의 짙어류 현악기죠. 이 곡은 이러한 대표적인 국악 현악기의 산조

손가락을 새롭게 구성한 3중 협주곡입니다. 지난 5월 14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에서는 같은 곡을 아쟁 2중 협주곡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는 민속악에 뿌리를 둔 기악 독주 형태의 산조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로운 음향을 탐구하며 이 시대의 풍류를 그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산조는 본래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는 전개와 장구 혹은 북반주가 어우러지는 전통 양식을 취하고 있죠. 이 작품은 빠르게 흘러가는 현재 한국인의 시간을 상징하는 역동적인 서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동살풀이,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엄모리로 장단을 변화시키면서 선조들이 정악의 아정함과 민속악의 신명 사이에서 당대의 풍류를 구현한 것처럼 작곡가는 흩어진 가락인 산조의 틀 안에서 이 시대의 풍류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순자 지영이 민속음악연구회 회장 김영길 서울시 무형유산 박종선류 아쟁산조 보유자 이용우 성남시립국악단 악장이 협연합니다. 지순자는 가야금산조의 명인 성금형과 전설적인 국악인 지영이 명인의 따님이죠. 최지혜 작곡 세계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를 지순자의 가야금, 김영길의 아쟁, 이용우의 거문고협연,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 국악단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지혜 작곡 세계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 풍류를 지순자의 가야금, 김영길의 아쟁, 이용우의 검은고협연, 김원선이 지휘하는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협연자들이 동살풀이를 다 같이 연주하고 지순자 명인이 혼자 다스름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데 지순자 가야금의 한음한음이 별처럼 영롱하네요. 김영길의 굵고 진한 아쟁, 이용우의 박력있는 검은고 소리가 잘 어울렸고 특히 초연 때부터 이 곡을 연주해온 김영길이 악보 없이 연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주예술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한 청주시립국악단의 제146회 정기연주회 소리놀이판 2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는 컨셉으로 국악관현악 그리고 관현악과 산조, 정가풍의 노래 크로스오버 밴드와의 창작곡 협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객분들이 국악을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전통악기 가락에 대중적인 취향과 에너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립국악단은 1985년 비상임체제로 창단되어 1995년 현재 상임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초대지휘자 서한범을 시작으로 이강덕, 이경희, 이창신, 김철호, 한석, 김성진, 조정수, 조원행, 한진 지휘자를 이어 현재 14대 김원선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2023년 취임했습니다. 김원선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피리를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몽골 세계 유네스코 유목민족음악연구소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MBC 마당놀이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 연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립국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그리고 시민화합과 문화소외 계층을 아우르기 위한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공연을 통해서 청주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타지역 악단과의 음악 교류를 통해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문화사절단으로 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정기연주회는 한국 고유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회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은 인간도 자신의 일부라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준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 홍시아의 자연 에세이 나무 마음 나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말하지 않지만요. 단단한 뿌리로, 시원한 그늘로, 또 맛있는 열매로 나무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사람도 나무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다정한 시간들 만들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신주희의 대금 연주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8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어디서 함께 하시든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 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0408 쓰시는 분 주말에 배움이 있는 북콘서트를 집에서 듣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학맞이 교육특집을 응원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읽기와 쓰기 중요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그저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확인 꼭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네.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교육 특집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또 또사님께서는 청소년기에는 아주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춘기 아이처럼 점점 충동적이고 저속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또산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셨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또사님은 저희에게는 아주 어른스러운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또사님이 또사님을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청소년기를 너무 착실하게 보내셔서 이제 좀 달라지고 싶은 사춘기에 다가온 거, 이 사춘기 인건 아닐까요? 저희가 또사님의 사축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뭐 청소년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주셔도 좋고요.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주셔도 되고 좋고요. 청소년들에게 들으라고 권해주고 싶은 음악도 좋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302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9시,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iOS의 돌고래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 특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현성 성우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저도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주 작가님 26년 차 현직 교사시고요. 학교 생활부장이자 서울시 교육청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직접 청취자분께 뭐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담임교사이자 생활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김현주입니다. 신고된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시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책 제목에서 책 제목만 들으면 부당한 아동학대 이게 좀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읽자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0: 네. 26년 동안 교단에 지금 서오고 계신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1: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은 신고받은 교사가 신고된 직후 바로 펼쳐봐야 될 책입니다.
0: 네.
1: 저도 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입니다.
0: 아,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1: 네. 네. 혼자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무척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괜찮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동생 두 명이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당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오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책이 크게 이제 네 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 신고는

0: 예외 없이 온다. 2부 아동학대 신고 후 벌어지는 일. 3부 살아남기 위한 20일의 기술. 4부 오해를 줄이는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이렇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1: 1부는 그 어떤 애고도 없이 그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은 제가 신고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0: 근데 그때 굉장히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1: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0: 네. 우리가 사실 모든 신고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딱지만 날아와도 사실 좀 겁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요.
1: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고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부는 경찰 조사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요.
0: 네.
1: 신고된 교사도 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몹시 두렵습니다.
0: 그리고요. 3부?
1: 3부는 경찰 이제 대면 조사를 위한 안내인데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는 의미는 반드시 경찰서에 에서 대면 조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0: 네.
1: 이 중요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선생님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네.
1: 4부는 네. 실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정한 승리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신고에 대한 예방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줄이는 학급 경영으로 신고를 좀 줄여보자는 희망을 담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 예외 없는 예외 없이 오는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예고 없이 온다는 의미도 조금 느껴졌어요. 저는. 어떠세요?
1: 이게 아동학대 신고라는 게 공익신고예요.
0: 네.
1: 그래서 의심만으로도 사실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도 모두가 어떤 교사라도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 지도가 범죄가 되는 순간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이를테면 학교 운동장 운동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학교 운동장 행사에 음료를 좀 반입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이게 물품 제공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행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장님께서 아동학대가 신고가 됐습니다. 애매는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사가 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인데요. 이외에도 뭐 가장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0: 네. 신고 이후에 생기는 일에 순서가 있다 하셨는데 보통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1: 그 과정이 신고된 직후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그래서 이 조사를 받고 아동 시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조사가 나와서 이 경찰 조사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검찰에서는 이 선생님을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0: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로는 신고가 네. 들어간 그 신고 내용은 분명히 상대 측 입장일 거니까
1: 네.
0: 본인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진술서 같은 걸 제출하나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진 않아요.
1: 네. 경찰 조사가 먼저입니다.
0: 네. 바로 격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1: 그런 경우는 선생님께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어서 신체폭력이나 성 관련으로 신고가 된다면 아동학대 더불어서 성 관련으로 두 가지로 신고가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시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동적으로 아이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동 정직이 됩니다.
0: 네. 정직 얘기도 하셨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갔다, 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을 좀 낙인 찍어서 보진 않나요?
1: 그렇습니다.
0: 진짜 그렇군요.
1: 네, 정말.

0: 이런 시선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1: 네.
0: 예, 신고된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가시화가 되면은,
1: 네.
0: 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정적인, 눈빛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저희 교사들도, 그런 시선을 느낍니다. 첫째는 학부모님들의 시선인데요. 선생님들이 출근을 계속할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주변에 이제 과장된 학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학교 제도를 할때 이제 수군거림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들 또는 그 말이 들리게끔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1: 일부러
0: 일부러
1: 들리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 앞에서 약간 다른 친구를 보면서 얘기는
0: 네.
1: 크게 하시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사실, 네네네, 말씀하세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저희 엄마가 이제 오래전에 교사를 하실 때
0: 네.
1: 그 어떤 오해를 받아서 정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랑스럽던 학생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돌변,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느끼시죠?
0: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은
1: 네.
0: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가르쳐 줬는지 알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지지해 주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1: 네.
0: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 학대자의 편에 서서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 네.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참 어려운 날들을 겪게 되실 텐데, 선생님이 겪으신 일도 여쭤봐도
0: 아,
1: 되나요?
0: 그럼요.
1: 네.
0: 이제 저는, 저희 반에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뛰어서 보건실에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건교사는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아이가 구토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게 멈추라고. 이제 그걸로 신고가 됐습니다.
1: 아, 그건 이름을,
0: 크게 불러서.
1: 아, 그럼 이름을 작게 부르면 본, 아, 제가 잘
0: 그래야
1: 몰라서.
0: 될까요?
1: 어떻게,
0: 멈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크게
1: 네.
0: 불렀는데, 크게 불러서 신고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한 가지로만 신고가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1: 아, 그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했다는 뜻인가요?
0: 아이가 친구를 밀어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고, 옆에 이제 사물함이 있어서
1: 네.
0: 머리를 모서리에
1: 네.
0: 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상에 모서리를 부딪혀서 제가 뛰어갔던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이를 들쳐업고 가는 상황에,
1: 네.
0: 멈춰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보고 즉시 땡, 홍길동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름을 크게 불러서 신고가 됐어요.
1: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 아동학대 신고 후 벌어지는 일 중에 일부분 우리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0: 112 신고로 상황실에 내용이 접수되면 지구대 경찰은 즉시 아이가 있는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집으로, 학교에 있다면 학교로 출동합니다. 별다른 애고 없이 신고 10여 분 만에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의 학교 현장 진입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학교 안과 교실, 어느 곳이든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출동은 현장 상황 파악과 아동보호가 목적입니다. 경찰은 그 목적에 맞게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아동보호라는 경찰 출동의 법적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면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인 걸로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군요. 경찰 출동 후에는요?
1: 이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교실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병원 진료를 위해서 갔을 때 이제 경찰차가 두 대가 출동을 했고,
0: 네.
1: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가 도착했을 때,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도착했을 때, 되게 무섭다고
0: 네.
1: 말해 주었습니다.
0: 선생님도 안 계신데,
1: 네.
0: 그쵸? 아이들만 있는데 어떤 공권력, 그리고 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좀 우리가 그분들은 권력이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어릴 때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네가 뭘 잘못하면 저분들이 너를 혼내줄 거야. 이렇게 배우는 대상인데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따로 선생님과 분리를 시켜서 신고가 됐다는 건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문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서요.
1: 네, 아이들은 보고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0: 네. 그 후에 이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부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 전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갈때 교사가 특히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1: 경찰 조사 받으러 갈때
0: 네.
1: 선생님들께서 너무 억울하셔서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데 이제 수사라는 게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 만큼 일관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굳이 불필요한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이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다 보니까 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근데 또 선생님들은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했다 안 했다만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호소하고 싶은데
0: 네.
1: 호소를 하게 되면 그 수사하는 시간만 연장될 뿐 선생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부서 조사. 이거 어떤 거예요?
1: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검찰이 기소, 그러니까 법정에 선생님을 세울지 안 세울지를 판단할 때꼭 경찰의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동 학대 심의 기관이 있는데 그
0: 네.
1: 기관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동 전문가 또는 법률가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내용과 교육감 의견서가 2024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2023년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네.
1: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세 가지를 혼합해서 검찰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0: 그러면 신고부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려요?
1: 보통은
0: 네.
1: 정말 짧게 단축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 허위된 신고, 누구나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사실과 다른 정황이라면 최단으로 1개월도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1년이 넘기도 하고 만약에 항고를 하거나 재정 신청을 한다면 2년 가까이 이 경찰 고소만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0: 그게 너무 힘든 시간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정말로 아동학대 신고를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학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뉴스에 보듯이 또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선생님을 조지고 싶다라는 표현

0: 결혼을 하신 학부모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1: 네.
0: 괴롭힘의 수단이 돼버리면 충분히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1: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테니까 이런
0: 네,
1: 의미군요.
0: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교육감 의견서는 2023년 9월 25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기간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그냥 보낼 순 없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 책에서는 첫 10일 또는 20일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제 기다림에 잘 버티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왜냐면 결과가 우리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실이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1: 네네.
0: 그 증거 자료와 또는 교사가 직접 교사에게 유리하게 쓴 어떤 진술서, 의견서 같은 거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은 선생님이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병원 진료 받으시면서 치료와 함께 좋아하는 거 그림이 좋다면 그림을 그리시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그리시고 근데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인지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런 신경들 또는 어떤 호르몬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잠들 수 없어서 또는 밥 먹을 수 없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초점 없이 응시를 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냥 무언가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그곳에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이제 1년 넘게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고 회복이 굉장히 할수 없을 만큼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복직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항의를 하고 하면 복도에 나가서 자살 방지 예방약을 먹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일간의 중요한 기간이란 거는 이제 교육감 의견이 의견서 교육감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서부터는 교육감 의견서에 정당한 생활 지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일부인 16.2%가 그 자리에서 신고가 멈춥니다. 즉 경찰 조사를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가 되면 그 다음날 공문이 오고 그 다음날 바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장학사와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까지 두 분이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청 장학사님은 오실 때 충분하게 소명을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이제 이미 생각이 멈춰 있어서 선생님들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걸리세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오신지 모르십니다, 실은.
1: 게다가 유일하게 교육적 목적을 소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잘
0: 네,
1: 굴러갈 수 있다
0: 맞습니다.
1: 하셨는데 교육적 소명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0: 아, 저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선생님에 대해서 사랑해요라고 쓰라고 했대요, 제가. 그런데 제 나이가 뭐 40이고 50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아이에게 사랑해요라는 썼다고 해서 이제 성적인 학대 뭐 이렇게 신고가 된 일부가 있는데요. 저는 교과서에 보면 보안관 선생님이나 급식을 배식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국어의 어떤 한 단락이 나와요. 근데 감사 이야기를 말하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을 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뭐 글씨 선생님 사랑합니다. 했던 것은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쓰기는 그때가 신고된 게 1학기였지만 1학년이 쓰기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은 2학기거든요. 그래서 2학기 진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인 네.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군요.
0: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네.

0: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선생님은 발목을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하라고 해서 두 번 터치를 했다고 해요, 톡톡.
1: 네.
0: 그런데 이제 성 관련 범죄자와 아동학대에 두 가지로 신고가 돼서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미 학교에서 진행한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도록 처분이 났고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증명을 하셨냐면, 10년 동안 선생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 입원도 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제출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들의 자세를 꾸준히 교정해 지도해 주셨는데 아이가 초기에 선생님께 제 올해의 목표는 자세 교정이에요 라고 썼던 부분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세가 많이 교정되어서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라고 썼던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사후에 제출하셔서 경찰 조사에 때는 제출하셔서 이제 교육적으로 선생님이 지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 네.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학생들 모두 학교 전체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 부당한 신고가 일어나면 안정적인 학교 교육에 많이 방해가 되지 않나요, 선생님?
0: 많이 방해됩니다.
1: 네.
0: 아이들이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인데요.
1: 네네.
0: 공동체 생활을 하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지켜야 각자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극히 이제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는데 싸우면서 크는 것도 맞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또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또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일, 또 학교가 학교 전체가 고민해야 될 일, 또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해야 될 일, 또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일, 또 사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 단계를 모두 뛰어넘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앗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조금 아이에게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과잉된 보호가 이런 아이의 배움의 과정을 앗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해결 과정에서 모두 이제 그리고 이런 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을 버려버리면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네. 이제 잘못된 교육이 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하의 상처와 치유 듣겠습니다.

이하의 상처와 치유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서서 교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담은 책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4부 오해를 줄이는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중 일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 최근의 아동학대 신고는 사실 학대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학부모의 기분이 상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면 왜 내 아이만 모두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깨워 차별하느냐, 어제 저녁 늦게 자 피곤 아이를 왜 억지로 깨웠느냐 라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와 반대로 수업을 이끌어 가느라 구석에 자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방임이라고 신고합니다. 교사로서는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숨이 막히고 억울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사소한 것도 신고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화와 욕설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사가 분노를 드러낼수록 위험합니다.
1: 네, 그 화와 욕설 이거 안 하고 분노를 드러

0: 내지 않는다.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나오는 이런 말들도 선생님들은 다 너무 조심하실 것 같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신체 접촉도 아무리 사소해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그럼 있을까요? 이 정도까진 괜찮고 요거 이상은 다 조심한다 이런 거요.
1: 전혀 없습니다. 신체 접촉은
0: 무엇이든지
1: 네, 기준을 네.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아이 손에 몸에 손가락이 닿아도 위험한데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면 300만 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친 경우도 3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0: 저는 어릴 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군요. 학교 폭력 상황에서는 오히려 즉시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할 그런 순간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평소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조심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빨리 개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신의 모드를 빨리빨리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1: 근데 이제 즉시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네. 중요한 이유는 네. 교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하면 갈등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이가 일단은 멈추고요. 네. 어떤 행동들, 위험한 행동들을 멈추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이 좀 커지고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는 사소한 것도 아이가 아이의 입장에서 재해석돼서 네. 그 사실이 왜곡되어서 가정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담임교사의 개입으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부드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0: 크고 작은 오해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전보다 훨씬 더 슈퍼파워를 막 어떤 히어로급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런 오해들을 예방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1: 실은 교사에게는 방패가 없습니다. 네. 방어해주는 어떤 단체나 기관도 없고 올 곳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침에 대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신고가 실은 언제 무슨 일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되면 한 가지 일로만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상황에서 작은 것 실수 하나라도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교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사가 절차대로 신고가 또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 지도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기본적인 보호의 방법이고요. 이제 교육기관에서 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면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규정대로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사법 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로 원하는 게 이제 불만 토로인지 네네. 또는 진정한 어떤 해결과 어떤 니드 필요한 욕구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학부모님에게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너무 힘겹게 번아웃이 느껴진다면 모든 걸 멈추고 선생님께서는 쉬셔야 합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그 안심하고 가르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학교 교육이 이렇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떤 보호, 또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1: 그런 네. 게 없어요, 선생님.
0: 지금은. 네. 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금도 네. 어딘가에서 어떤

0: 신고를 받고 고립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뭔가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1: 좋은 선물은 늘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배달해 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마음 다해 열심히 지도한 것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선생님 자신과 선생님 반 학생과

0: 당당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의 숨쉴 수 없는 고통스러움, 잠들지 못해 기나긴 새벽을 견뎌야 하는 그 견딤,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아침이 돌아오는 그 끔찍함이 이제 실은 혼자만이 겪는 일은 아닙니다. 신고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보편된 어떤 현상인데요. 이런 일을 이제 혼자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 모두 겪는 사실임을 알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견디고 계신 겁니다. 잘 이겨내신 후에 억울함을 벗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1: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를 공격하거나 잘못을 너무 지적하면 오히려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협력하면 될까요? 끝으로 조금 간단하게. 네.
0: 일단 먼저 정말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아이와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네네. 겪어서 이제 괴롭힘을 받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실은 이런 이야기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가정에서 아이들 위해서 힘써 노력해 주심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 나갑니다. 학교가 이제 학교의 법이 들어온 이후에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책임과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제 배운 대로 법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보고 자녀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의 실수를 좀 보듬어 주시고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아이들은 두세 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알려주고 기다려주면 책임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교사를 좀 신뢰해 주시고 아이를 신뢰해 주세요.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작은 실수와 실패는 큰 실수와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김현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겨운의 해금 연주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구 닦는 사람들의 황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학맞이 교육특집 네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요. 매주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진심,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진심,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좀 생겼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들은 몇 안 되는 단어 가지고도 엄마 아빠랑 참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죠. 하지만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른들끼리는 오히려 말이 안 통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든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그러니 겉으로 울리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일인데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진정한 벗, 여러분께는 있으신가요? 풍류가 좋다도 마음의 울림을 풍류로 대신하는 여러분의 지음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8월 2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적벽가 중 도원결이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천하 대세가 합구 필본이요 분구 필압이라. 준나라 말년에 진시황이 통일하였고 한고조 개업선은 이루로 통일하여 400년을 내려오더니 현재께 이르러 우연히 사방에서 도적들이 불때같이 일어날지 통일 선관이요.

이제 등신이 원한시 가능이라 협천자 이정재우를 하니 기세가 난다니라 그때 제타군당의 영웅 하나 나계시니 그 일에

나는 나를 다 같이 못났어도 나라를 바로 잡고 백성을 구하노 죽는 다른 한나라에서 죽으리라 백마잡아 하나님께 지지내니 그쳐라 사람들은 유관약 삼인이라 부르더라 못사는 서서인디 조조가 꾀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 헌창거다 가두어 놓고 정무기를 명하야 서서 모친 필적을 가만히 도적가야 유조 변제를 허연원이 서서 보고 기가 막혀 현덕기 아직거니 현덕기가 대경어요 부르온 세상을 전하를 득세랄걸 선생님을 믿었다 지경길이니리오 무자지정은 깊고 높아 그거 내가 대상이라 선생은 날 버리고 무게로 모치는 생기고 말해로 조조를 잘 받들어 대사정궁 없소서 서서가 울며 여짜오되

아군께 하려고 조지역으로 가지만은 그대들은 유사군을 잘 숨기어 대사성공 어서서 제재안을 두루마를 제서서는 하지 크고 가는구나. 현덕의 기가 맥겨 서원지에 가는구나. 저거저나 부르는 비룡나 선생가는 것을 망중고자 이렇듯 우르르르니 서서가 가다가

정체가 아니고 이름은 양이 없고 자는 공.

그런 술법이 있다고 그러니 황수께서 그 사람을 애드시면 전하

0: 박동진의 소리 적벽가 중 도원결의 대목 함께 들으면서 8월 22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사나이의 음성으로 소개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도 있고요. 미술 심리 상담 이용권도 있습니다. 단소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 토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3476님, 이곳은 남해입니다.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풍류가 좋다! 즐기면서 바다 내음 맡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경치 좋은 남해! 경남 남해 계시는군요. 보지 않아도 그려집니다. 사연 감사해요, 우리 3476님. 더욱 멋진 풍류 음악 예쁘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6848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풍류가 좋다. 항상 밝은 목소리 좋아요. 기운 얻어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6848님. 항상 밝고 맑은 기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매주 이 시간 4시부터 6시까지 채널 고정,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나요? 3880님, 오늘은 참 즐거운 일이 있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글을 올려요. 내일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류도 좋고 기분도 좋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네, 얼씨구. 네,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기운 전달되어 기쁘고 신이 납니다. 우리네 인생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막바지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서은영의 가야금,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신관용은 1912년 전북 김제군에서 태어나서요. 이영채라는 분에게 가야금 산조와 풍류를 배웠고요. 이후 스승을 능가한 기량으로 많은 활동과 전승을 이어가신 분이에요. 49세에 작곡할

때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진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스승의제를 토대로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했죠. 오늘은 신관용의 가락을 서은영의 가야금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야야 흥보야, 아 가서 아 냉수나 한 사발 내오니라. 워미 속타 부리는 거.
1: 워미 놀부용님, 아 뭔 일 있으셔라? 아 그러고 본게 얼굴이 그렇게 퍼렇게 질리셨는디, 아 이게 뭔 일이다요?
0: 아 그 퍼렇다는 말을 하지도 말어이도 마. 안 그래도 지금 주식이 죄다 파란색이라 아 나가 상당히 기분이 거시기 어딨게.
1: 뭐비 주식이요? 아 주식은 쌀이 주식인디? 아 시상의 쌀이 어찌 다 파란색으로 변한다요 형님. 아 그래서 우리 형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구만. 아주 그냥 얼굴에 수심과 토리가 보여서 아 지가 여가 평양인가 하고 아, 하마터면 평양냉면 찾을 뻔했구먼요 형님.
0: 뭐이셔? 아 수신과 토리는 또 뭔디? 아 그게 평양냉면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 나가 요즘 평양냉면 주가에도 관심이 많은 게 아 일단 풍녀 사전부터 갖고 와봐라잉. 에이?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수신과 토리란 서도, 즉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나 무가 등에 나타나는 음악 양식의 특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수신가는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 제목인데요. 서도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불러온 노래라 이 수신가에 나타나는 독특한 발성이나 떠는 소리, 꾸며내는 소리,

특별히 자주 쓰이는 음, 음과 음 사이의 간격과 음의 진행 방향에서 드러나는 특징 등이 모두 서도 소리 전반에서도 두루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도 소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선율적 특징을 관행적으로 수심가 토리라고 이르는 것이죠. 특히 수심가는 느리고 박자가 불규칙한 곡이라 토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수심가라는 제목부터 근심 어린 노래라는 뜻을 지녔듯이 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삶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가사가 많고요. 느리고 불규칙한 장단의 수심가 뒤에 그보다 빠른 여섯 박자의 규칙적인 장단으로 이루어진 역금 수심가를 이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유장터는 호생지덕인데 북망산천하 말 물어보자.

내가 경리안색을 굽어보니 검둔 머리 곱둔 남자 어이언간에 백발이로구나. 인간 70은 고래인데 80장 논 90준광 장차 백세를 다 살아도 죽기가 싫다고 일러를 왔건만

청춘 소년은 허성하디.

주례하니 목유황이라 가을장 다 돌아오면 나뭇잎 모두 단풍이 들고

된다. 청춘이 부재래하니 백일이 막혀도로다. 애달은 청춘이 오고 갈 줄 알았으면 세상홍사로 별방을 지을걸. 본수백발이 올 줄을 알았으면 심리 밖에다가 시송을 살걸. 배달은

김수의 해파리 해나

0: 가요.
1: 1980년 LP로 녹음된 김정현 오봉류의 서도소리 수심가 역금수심가 함께 들었습니다. 흔히 서도소리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평안도와 황해도 음악들의 특징을 수심가토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금 들은 수심가에 서도음악의 특징이 잘 담겨 있었던 얘기겠죠.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곡 마치기

1호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허구야.
1: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뱃노래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4551님 정답 농부가 오랜만에 들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1629님 농부가 자진 농부가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9663님 얼씨구 농부가입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우리의 농부가는 많이 듣던 소리죠. 퀴즈로 들으니 더 새롭네요. 정답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선물 고이 모아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이어갑니다. 김진탁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양양 논매는 소리입니다. 논매는 소리를 김매는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모내기를 끝내고 두 벌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 이곳에서는 매나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호도 양양의 노동요, 논매는 소리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그래, 들어와 나도 좀 더
1: 담철이라
0: 힘을 주면 안 될까?
1: 고나 올라간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경상남도 진주를 대표하는 전통춤 국가무용유산 진주건무입니다. 남색 무복을 차려입은 8명의 무용수가 양손에 칼을 들고 펼치는 진주건무는 힘찬 기상과 섬세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칼춤이라고 하면 역동적이고 강한 움직임을 떠올리지만 진주건무는 칼끝의 힘과 몸의 절제 그리고 우아한 춤선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건무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춤 가운데에서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춤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신라시대 황창랑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을 기리며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논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정확한 기원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무가 오랜 세월 우리 역사와 함께 변화하며 전승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주 건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교방청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하에 설치됐던 교방청은 기녀들이 노래와 춤, 음악을 전문적으로 익히던 예술 교육의 공간이었죠. 진주 가명의 교방청에서도 많은 예인들이 활동했으며 궁중에서 활동하던 예인들의 춤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진주만의 독특한 건무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교방의 예술 전통은 이후 진주건번으로 이어지며 진주건무의 중요한 전승 기반이 되었죠. 진주건무의 전승에는 여러 예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진주가명 교방청의 기생이었던 최순희는 궁중의 진현도감청에서 선발돼 순종 때까지 궁중 여기로 활동한 뒤 진주로 돌아와 진주건번을 중심으로 건무와 전통춤을 전승했죠. 김자진, 서상달, 김옥주, 광기뢰, 최혜분, 김수학 등 많은 예인들이 그 춤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했고 이러한 전승의 노력 속에서 진주건무는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건무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2024년 국가유산 체계가 시행되면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중과 교방에서 이어져온 건무의 춤사위와 칼 쓰는 법, 연출 형식을 비교적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배우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진주건무의 칼끝에는 우리 전통춤이 품어온 기상과 절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진주건무의 반주 음악을 예능 보유자셨던 김수학의 구음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루지

그러지.

Jesus.

김수학의 구음으로 진주건무 반주음악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끝곡으로 강효주의 소리 선유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는 대나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난 뉘식이며 속은 어이 뷰연난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를 나무라 하기엔 나무태도 없죠. 부피도 너무 작죠. 풀이라 하기엔 너무 꼿꼿하고 늘씬하니 이 오우가에서 묘사한 대나무의 정체성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나무가 왜 떡잎이고 부름켜가 없어서 나무라 하기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나이테도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나무가 아닌 풀이 맞기도 하죠. 그렇다 해도 대풀이라 하면 참 안 어울리죠. 그렇지만 사시의 푸른 점 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나무는 우리 악기의 역사에서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재료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대나무를 대표하는 악기의 하나 대금소리 골랐습니다. 지난날 대금이의 명인 김계선의 청성곡 김계선제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대금 연주입니다.

김계선째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대금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대나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노래한 대나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어난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고산 윤선도가 묘사한 대나무의 정체성.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도 이 시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맞다. 대나무가 나무라 하기엔 외떡잎 식물이고 나이테도 없으니 나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풀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시에 늘 푸르다는 것 윤선도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게 바로 변치 않고 사시에 늘 푸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이렇게 죽어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운치 있는 악기로 변신해서 우리 곁에 남습니다. 오늘 대나무 악기 대금 소리 들으면서 윤선도의 오우가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황의종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속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황의종이 자신의 작품 중에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을 모아서 1999년 5월에 발매한 음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황의종 작곡집 세 번째 음반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음반에 담긴 음악은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대금과 18현 가야금의 음악 동해에서 가곡 승무, 관현악곡 만선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인데요. 오늘 그 음악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리랑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했는데요. 작곡자는 아리랑에 스며든 우리네 삶의 모습을 한과 흥이라고 보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세마치 장단에 실려있는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이중주로 변주한 음악입니다. 제1악장에서 아리랑의 주제 선율을 제1가야금으로 제시하면서 이내 여러 형태로 변주를 해나갔는데요. 언모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에 실리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제2악장 밀양아리랑은 화려한 분산화음의 도입부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보통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빠르게 변

연주시켜 나가서 빠른 새마치 장단에 이어지는 단모리 장단에서 전조되면서 곡을 마칩니다.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듣겠습니다. 윤경선의 18현 가야금, 정세희의 22현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아리랑 변주곡 들으셨는데요. 윤경선의 18현 가야금, 정세희의 22현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97 가야금 역사축제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인데요. 모란이 피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모란이 뚝 떨어져 버린 뒤의 절망함 그와 같은 이중적인 미학을 그린 시 작품입니다. 작곡자는 이와 같은 미학을 곡에 담고자 한 건데요. 느리게 시작하는 도입부로 기다림을 노래했고요. 세 박자의 중간 속도에서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빠른 네 박자에서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진 슬픔 그 부분을 그렸고요. 마지막에 느린 속도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새로운 기다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시를 먼저 읽어보면 좋겠죠.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황의종 작곡의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듣겠습니다. 작곡자 자신이 노래도 하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들으셨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 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을 노랫말로 해서 만든 가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1983년도에 작곡이 됐는데요. 1985년에 있었던 제5회 율려악회 정규연주회 때에 황규남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황희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곡 동해에서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황희종이 1989년에 작곡한 대금 협주곡 제2번을 대금과 18연 가야금의 이중주

주로 편곡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1995년의 작품인데요. 곡은 전체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악장은 대금의 서정적인 가락으로 시작됩니다. 작곡자는 1악장에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애틋한 마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제2악장의 중중머리 장단 부분에서는 깊고 넓은 바다처럼 대금과 가야금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들어보면 동해에서라는 제목을 왜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해에서 바라보는 바다, 작곡자에게 투영된 바다의 모습을 곡에 담고자 한 것이기 때문일까 합니다. 황의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곡 동해에서 듣겠습니다. 안성우의 대금, 정길선의 18연 가야금, 최윤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의종 작곡의 대금과 18연 가야금을 위한 음악 동해에서 들으셨는데요. 안성우의 대금, 정길선의 18연 가야금, 최윤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1989년에 작곡된 대금 협주곡 2번을 대금과 18연 가야금으로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황의종 작곡의 가곡 승무 준비했습니다. 조지훈의 시 승무를 노랫말로 해서 남성 독창곡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조지훈의 시 승무, 우리가 한 번쯤은 통독한 시일 텐데요. 작곡자는 조지훈의 시 승무와 우리 전통 가곡의 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그 서정, 그리고 현대시를 이 시대의 음악 언어와 전통음악의 서정을 조화롭게 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곡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전통 가곡의 맥을 잇는 작품이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노랫말과 선율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악 부분은 가곡 반주처럼 노래 선율을 기반으로 해서 노래와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조지훈의 시 승무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구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황의종 작곡의 가곡 승무 듣겠습니다.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황의종 작곡의 가곡 승무 들으셨는데요. 황의종의 노래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를 노랫말로 해서 1978년에 작곡된 음악인데요. 제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은 황의종 작곡의 만선입니다. 만선, 조업을 나간 모든 어부들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작곡가 황의종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바다가 있는 부산, 바로 어부들의 터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부산 바다, 이 어부들의 삶이란 구도로 자연스럽게 옮겨갔고요. 만선이란 곡에 그런 구도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부들의 희망이 되는 만선, 만선을 이루기까지에는 수많은 고난이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작곡자는 이 곡 안에 우리 어부들이 조업을 나가면서 겪는 여러 과정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냈습니다. 전체 7악장 구성을 이루도록 한 것도 그와 같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기 위한 건데요. 각 장마다 특별한 나타낸 말을 써서 악장의 분위기를 암시했습니다. 제1악장 기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2악장 추러, 흥겹고 경쾌하게, 제3장 고요한 바다, 서정적으로, 제4장 파도, 폭풍, 격렬하고 파괴하듯이, 제5장 죽음, 애원하게, 이 5장에는 구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장 초혼제, 애원하게, 제7장 만선 귀향 흥겹게. 제목과 나타낸 말만으로도 전체 7장의 만선이란 곡의 분위기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어부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은 곡 황의종 작곡의 만선 듣겠습니다. 오장구음은 작곡자 자신이 직접 부릅니다. 안성우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실내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황희종 작곡의 만선 1악장부터 7악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제1장 기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2장 출어, 흥겹고 경쾌하게, 3장 고요한 바다, 서정적으로, 4장 파도, 폭풍, 격렬하고 파괴하듯이, 5장 죽음 애원하게, 6장 초혼재 애원하게, 7장 만선 귀향, 흥겹게 이렇게 7장으로 된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에서 초연된 바 있는 관현악곡인데요. 황희종은 이 곡으로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곡가 황희종은 부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순서로 마련한 건데요. 오늘은 작곡가 황희종이 자신의 작품 중에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을 모아서 1999년 5월에 발매한 음반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곡집 황희종 작곡집 세 번째 음반에 담긴 음악을 만나보셨습니다. 18현 가야금과 22현 가야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 가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대금과 18현 가야금의 음악 동해에서 가곡 승무 그리고 관현악곡 만선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강태용은 우리나라 창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강용안의 셋째 아드님입니다. 세습무 집안의 출신으로서 그의 예술성이 뛰어나죠.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막는 주법을 많이 쓴다는 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장단의 틀을 조금씩 어긋나도록 엮어가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활동하셨는데요. 슬픈 개면조 가락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초상집을 다닌 이야기도 유명하죠. 몸으로 직접 음악을 익히고자 하는 그 태도가 이분의 산조를 더욱 든든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고현정의 가야금, 박범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고현정의 가야금, 박범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판꽃과 장구춤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들으셨는데요.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신고산 다령 감상하시겠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기악으로

신고산 다령 오늘 기악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묘사한 대나무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하면서 대나무 악기 대금 소리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대나무는 곧기도 한데다가 속이 비어있죠. 나면서부터. 또 사계절 푸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좋아한다라고 윤선도는 노래했습니다. 요즘 대금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즈음인데요. 오늘 대나무의 빈 마음 그 대금 소리와 함께 이 시간 만나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영웅열사와 절대가인 삼견알제 강산정기를 타고 나는 뒤 군산만학 부형문의 왕소군이 삼견하고 금강하리 아미수의 설도문군 탄생이라.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은 분한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산수 정기열이어서 춘향이가 삼겼겄다. 숙종대왕 지위초에 서울 삼청동 사는 이한림이 계시되 세대 자명지 조기요 국가의 충신지 후에라. 상감께서 충의록을 보시고 이생원을 돌령참봉 출륙시켜 과천현감 두어도목 지낸 후 남은 부사로 제수하시니 도임한지 수상만에 백성에게 선치하사 거리거리 선정비오 곳곳마다 칭송가라. 그 사또자제 한 분을 만득으로 두었으되 용몽을 얻어 낳은 고로 이름을 꿈몽자 용룡자 몽룡이라 지었겄다. 부친 따라 고래 와서 책실에서 공부할지 때마침 5월 단오절이라 일기 화창허니 남은 산세 구경차로 방자를 불러 물으시겄다. 예, 방자야. 이 너희 고래 볼만한 성지 강산이 어디 어디 있느냐?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성지 찾아 묻으실라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제일 명성지 도처마다 글귀로다. 내 이럴 게 들어봐라. 기산영수별건군 소부허유 놀고 척벽강추에 아울어 수여첨도 누르고 제석강별자우 이적성이도 누락고 등왕각포

은님 분부 그리 하옵시니 낱낱이 요줄이다. 동문 밖 나가면 금수정 붕어

입에 물고

도 도련님이 보세요 쓰면 위도 알 마음이 날 것이오

어제의 승진이 두분 아이웠어 우가 없어서 네 말을 듣더라도 광할로가 제일 좋을 듯하니 광할로 구경 가게 나구 한 장 속히 지어 사또님 모르시게 산문 밖에 대령하여라. 이 방자 분부 듣고 나구 한 장 짓는다. 혼연자공 산호편 호간 금처 황금늑 청홍사고원 굴레 상모 물려 덕벅 따라 앞뒤 흘저릴 끝매 칭칭달해 그립등야 호피도 더비 좋다. 도련님 호사 걸치 옥구를 선풍고운 얼굴 푼 세수 정리하야 긴 머리 곱겠다 값싸댕게 드렸네. 선천통우주 겹저우리 당무시 상진바지 세같은 원발 극상세모고 부선제여 땀수값사로 다님매 지난 무시의 동행년 쌍문초 겹동우세 정용주마도복방저 당분 앞뒤 맨네 값사복근 만속당해 남유등산 뜻 올라들을 싸고 간예농 재금당선 저르르 피어지르 광으르 광리군이 아릴 없는 선동이라 관도상남 너른 길 보아은 다른 뜻걸 강풍요차석 펄펄 보아염염 붉은 꽃보리 항풍 똑 떨어져 상옥지 별이 대발구 걸음걸음의 생향이라 일단 선풍도와색 유절 도절

억제 봉채로 나호허거리고 나간다. 도련님 나고 내려 풀띠 끼고 사면 경치를 살펴보시난 뒤

최난 임고대중

건이와 어제 교가 타고 좋다.

좋다 좋다 호남 제일 노래하겠다. 때는 천중지 가절이요 또한 이러한 성지 좋은데 술이 없어 되겠느냐? 술상 가져오너라. 술상 놓고 이삼배 자시더니 취흥이 도도하여 그란 술을 지어 읊어쓰되 춘향 상봉헐 그리였다. 교묘!

내게 안개 쏘는고 봐야 된다. 양성 예언 변용 형수 대.

춘추가건 벽공가늘 어정 수학 문장의당실 소사포론 안녕가 지로난 부릉도원 흰백자 붉은 홍은 수글수글 꽃피고 붉은 딴 푸른 정은 꽃물 꽃물이 단정이라 유막 황행 환우송 퍼푸른한 소리 흥고 환초 백점어성 쌍물은 향기로를 찾는 거둔이라 물은 본이 은하수요 형은 정

인당와 저와같은 계집마이를 하포를 세운다 운다 당장 재성 근해줄 이너러진 벽도 가게 칭칭감은 메고 섬섬옥수 밭뜻들어 양근해 줄을 갈라냐고 서뜻 올라 발굴러 한 번을 툭

나고 해당학은 어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갈지 그때의 도련님 살펴보시더니 마음이 그시 머리 그시 좁빛 아니 방방 흉흉이 답답 들숨 날숨 꼼짝 달싹 무더워 눈을 번이 뜨고 방야를 푸르는데 도련님이 혼은 벌써 춘향에게 가서 있고 등신만 서서 정신없이 방자를 부르겄다. 예, 방자야, 방자야. 이 저거 저건 너 장님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하는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이 도련님이 춘향 보고 넉나간 줄 벌써 알고 시치미를 뚝 따고 하는 말이 아, 뭘 보시고 그러십니까?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만치 와서 내 부채발로 봐라. 부채발로 아니라 미령님 발로 봐도 안 보입니다요. 너 건너가서 좀 보고 오느라 답답하구나.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소인 다녀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더냐? 다른 무엇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딸 춘향이라 하옵난디 지본심 도구하야 기생꾸실 마다하고 대피놓고 물러나와 백과 추녀보 글귀나 생각하옵난디 오날이 마침 5월 단우절이라 몸종 향단이를 다리고 추천하러 나온 줄로 아려. 그게 기생의 자식이란 말이냐? 그 일 잘 되었구나. 예, 방자야, 너 건너가서 내 말 전하고 불러오너라. 아, 도련님, 그건 안 됩니다. 어찌서 안 된단 말이냐?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여쭙지요. 춘향 설부하용 난방의 유명하와 감사병사 목포사 은수야

장장님네 무소의 보량허대 장강 그세과 이도의 문장이며 대상 화순쌤과 이비구 정조령을 흉중에 다가 품었고 천하지 철세기 온반구자 중 군자 없고 어미는 기생이나 근본이 양반이라 황송은 말삼으로 과연 호라챙기 어렵습니다.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천만 말고 불러오너라. 이 방자 분보도 없고 준양부로로 건너간다. 처방자 대두군 처방자 연이봉지 눌러쓰고 충충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돌 석복주의 양주완지 역개꼬리 툭저후여 전알려보고 서황무 유지 연우 편지전튼 정조같이 이리저리 건너가 준양 추천하는 곳 바드드드드 달려들어 안하였다 준양아.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하마터면 낙상할 뻔했다. 허허! 시집도 안 간 가시네가 낙태했다네! 아니, 내가 낙상이라 했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하하하, 그건 잠시 농담이고 여보게 준양이 딱 큰 일이 있어 왔네.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안로 구경 나오셨다가 아 자네 추천하는 곳을 보고 불러오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세. 공부하시는 책방 도련님이 나를 웃지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행이니 총질이세 열씨 가듯 초랑주랑 까바쳤지? 허! 제 행실 그런 줄은 모르고 나보고 일러 바쳤다고? 아니 내 행신 그런 게 뭐란 말이냐? 그럼 네 행신 그런 내력을 내 이를 테니 들어봐라. 그런 내력을 들어를 보아라. 내 그런 내력을 내 들어보아. 개지 뭐 행실로서 여봐라 초절을 허량이면은 내지 후원에다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헌데서 은히 뜨는 것이 옳지 방한로 보지 않고 또한 이곳을 돈지 걸면

둘러 한 가지는 째려지고 또 한 가지 펑퍼져 방풍이 불면 흔들 오저로 줄 춤을 출제 일시 같은데

0: 마시고 너를 불도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못 가겠다.
1: 아니 양반이 부른디 천년이 못 간다고?
0: 토래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흥, 너도 회동 성찬판의 기출이니 양반 아닌 것은 아니로되 너는 철룸발이 양반이니 너서 건너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여보게 춘향이 오날기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내라. 우리 사또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이오, 풍채는 두목지오,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와인이라. 세대 중요 대가로서 가세난 장한 갑부라. 안단편을 얻을지만 이런 서울 남편을 얻지 시골 남편 얻을 텐가? 아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고 말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울 산세, 시골 산세 다 다르니라. 그러니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 나는 법이여. 내 이를 등이 들어보소. 경상도 산세 난 산이 홍장하게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게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 난 산이 순순하게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저는 무게롭고 배운 데서 따 삼각산 세 가지 복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동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와 거기로 들면 벼락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지 헌데 경주 판서가 동성 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이 당신 그 삼촌이라 시직 너무 무서우르시네. 또를 불러가니 오면 예예란 챔조사 끝에 너가 놈을 올려보다가, 난장 줄이 때 형론의 방맹에 마주 때방때그로 학춤을 출제 굵은백으로 재고 잠피어 세러지 얼개미 책공기 증가리세도 그저 살 살살 돼지 올때거든 오고 발퇴근 마라 떨떠리고 내가 돌아간다. 이렇듯 돌아서는데 춘향은 얼굴을 들어 누각을 살펴보니 늠름하게 서 있는 도련님이 군자의 거동이요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치니 열사의 기상이라. 방자를 다시 불러 방자야, 글쎄 존귀하신 도련님이 나를 부르시니 황송하나 여자의 염치에 차마 못 가겠다. 너 도련님께 여쭙기를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이 말만 전하여라. 당자 돌아오니 도련님 보시고, 이놈 어찌 너 혼자 오느냐? 혼자고 무엇이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 춘향이가 도련님 보고 숭언숭언 다 봅디다. 무엇이라고 보더냐? 안수해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하옵디다. 그래, 그 일 잘 되었다. 예, 방자야. 예? 너 춘향집을 아느냐? 예, 아옵니다. 그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네 춘향집을 일러라. 예. 방자가 손을 들어 춘향집을 가르치는 뒤

문양지 부인한디 양야가 건상풍이요

선득과 현보관이 운명하고 현용색색화주를

유사 무사 양유사요 들축즉변 전나무난 휘휘 청청 뭘 그려

전쟁 밖그 소사 있고 소삼 정화기 상은 모란 저게 영산홍이 참참.

좋다 좋다. 송죽이 울밀하고 장원이 정결하니 예의지절개로다. 방자야, 이 책실로 돌아가자. 도련님 글씨부터 구경해도 듯이 없고 흘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이 잠깐 다녀 내 가업이 온 후 점심상을 받았건만 밥 먹기도 생각 없어 책방으로 돌아와 옷을 벗어 그 얼굴 침금에 벗겨놓니 몸은 광알로 앉은 듯 뚫은 서전지 춘향을 대가난 듯 눈 감으면 곁에 있고 눈만 뜨면 겉모도 없다 도련님 어린 춘장 다 끌어주고 아이고 나 못 살겠네. 도련님 실성 발광이 되니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놀이글로 벌쩍벌쩍 뛰어 읽난 뒤 맹자연양 해왕 허신디 전명지성이요 솔성지위도라 대학지도는 제명명도 거묘제 신민헌묘제지 오지선이니라 마상우봉한 시건이 도중성모촌이라 7월 유와 허든 9월 수이로다 천고 1월 명이요 지우 초목생이라 가야 거교 방자 듣다 도련님 이게 웬야단이시오 아 도련님이 글 날리를 꾸미시오 글 전을 보시오 이 자식아 듣기 싫다 주역을 드려라.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추정코, 내코 한티 되면 좋고 좋고 방자 듣다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 책이지. 그 책 속에 코만 쏘. 그 흔한 코 밑에 소인 코도 넣어주시오. 이놈아. 네 코는 상놈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전왕씨는 쑥떡으로 왕옷이다. 방자의 없어. 하참 태고라 전왕씨가 이 목떡으로 왕옷인단 말은 들었어도 쑥떡으로 왕옷인단 말씀은 금시초문이오. 네 무식한 놈이 알겠느냐. 태고라 전왕씨가 1만 8천 세엔 나이 오직 많으시냐 말년에 낙지하사 목떡은 못 자시고 물씬물씬한 쑥떡을 원하시기로 관악에서 공론하고 사략판을 고쳤기로 각도각업 향교에 통문났느니라 이글도 정신 없어 못 읽었다 국지국지건 천자를 내려라 하날촌 따지 허허 우리 도련님 야단 났네. 아 양반 댁 도련님은 치된다더만 우리 댁 도련님은 내려 되시오 우리요.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칠소의 본문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네,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제시오 생천원이 부른 행사시 유효비창한 알천 죽시생지하여 금옥수화를 맡았으니 양생반물을 따리 유현비명 흑적생 북방현무가 무련

내고 흥망성쇠 왕굴의 음집조 우지홍속 기재주연 홍범이 우주널보로 전원이 장부호부르기랑 삼경이 추왕 거치랑 요순상당장 알세워 주연이를 아린 억조 장생 겨양가

저녁 이 해가 어리리도 딩 고일 쪼거진 체국이 울채 이십팔소 아도낙서 지그루 전강 피올진 가리언금야 송창가라 원랑금 진찰소 절대가 인 조근 풍준다율 준주벌일열 의희 올색 삼경야의 덤덤우정의 배풀장 부계공명 꿈밖이라 보행한사 잘한 인생이 유수간 타세우리 지으로 올래 담방 전례 볼모지지 춘가하래도 웃어 공부자의 착한 도덕 이왕지서가랑 성풍의 소설 추수방지 종무기 황낙하을초 백발이 장짜고거든면 손정헌 공도거들수 땅모가은천 잔바람 우백설각산우 겨우

성규를 철렁한 조은 태도 일성 모아도 나무려

세월해 세 종강기 천원 박대 못하는 대전 동편업 중률 준양과 날과 단둘이 간주업 중유자로 노라무자 일행 한참 일고 가더니 만원 보고 제가 보

사실을 어서 보고 지소. 사또 들으시고 놀래시오. 일어나라. 이 책방에서 응당 날만한 글소리는 아니나고 어느 놈이 생침을 맞느냐, 소나기 힘센 놈에게 신다리뼈를 주물르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거 소리가 웬일인고 사실하여 아뢰어라. 통인이 책방을 나와 휴,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질러새끼에 사또 들으시고 놀래시어 알아오라. 야단이 났소. 도련님이 듣더니 야속한 일이로다. 다른 집 노인네는 일홍증도 계시다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어가실수록 귀가 박단 말이야. 예, 큰일 났구나. 이런 때는 거짓말이 약이니라. 내가 논어를 읽다가 차허라 오소야 몽불견 주공이란 대문을 보다 나도 주공을 보아지다 흥취로 소리가 높았습니다 하고 여쭈어라. 토인이 사또 전에 그대로 여쭈었겄다. 사또 들으시고 공부하는데 취미를 꼭 붙인 듯 싶어 자랑을 허시량으로 책방의 목낭청을 정했겄다. 낭청이 사또 턱 밑에 바싹 꿇어 앉으며 불러 계시오니까 자네 듣게. 들으라니 듣지요. 키트허거든 키트가지요. 건묘하여 건묘하지요. 재주가 월등이요. 재주가 절등이지요. 자네 네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저리 잘하나. 아, 사또님께서는 누구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우리 몽룡이 말이야. 아, 사또님이 몽룡이라 말씀이면 나도 몽룡이 말이죠. 이렇듯 자랑이 낭자할지 그럭저럭 15일이 되니 춘향집 가고 싶은 마음 일각이여 삼추라. 유코!

말지. 정조가 편지 보고 쭉

대문안을 들어서 좌우로 살펴보니 동편에 그런 종님이요 그 앞에 현당 있고 현당가에 벽우동은 전풍에 건듭 맑은 예설에 똑 떨어지니 점든 허이기루를 댈게요 탈수여 허물 허두라고 한날에는 살이 오고 또 한날에 만만 펴고 징검 굽

청삽살이 쿵쾅 짓고 쫓아오라오니 건넌 방 춘향 부친 개를 쫓으며 나오는구나. 지척에야 짓지 마라. 콩산에 잠긴 달 보고 짓느냐. 망월 표근이라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달도 밝고 달도 밝다. 양정전 밝은 달, 대당년 밝은 달. 나도 당년 소시 때론 땀온 꼬리 쓰이기를 얼매 월매고였더니 세월이 지르 하여 춘하녹을 다 되었다. 늙어지니 하리롭네. 방자 슈 하고 달려드니 춘향목 깜짝 놀래. 슈라니 웬놈이냐? 응? 이 밤에 웬놈이요? 방자 올시다. 방자만 이놈 내 집에 웬일이냐? 사또자지 도련이 모시고 왔는디 세수 없이 왜 이렇게 떠드시오? 아이고 이 자식아. 아 그러면 진즉 말을 할 것이지. 도련님 누지의 왕님 하시기는 천만이로소이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향단아 등촉에 불 켜고 화문석 펴라. 도련님을 상좌로 모시니 도련님은 숫된 양반이라 말을 못하고 방 안만 둘러보니 별반 사치 없을 망정 뜻있는 서화주렴이 걸렸구나. 방치레가

간을 막고 열선두를 붙였구나. 한편을 바라보니 상산사운 내루인 파둑판을 앞에 놓고 1.2점 놓아갈 제 어떤 도인은

이는 갈거냐 보기울고 하도 낙서 법을 야려왕할지 그여 보았던 노인 훈수하다가 무렴을 보고 요망을 구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 도련님 말문을 열리난디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에 오셨는디 무엇을 대접하오리까? 그제야 도련님 말꿈기가 열려 오늘 내가 찾아온 뜻은 수일 전 소풍차로 광할로 구경 갔다. 늙은이 딸 춘향이가 추천하는 거동을 보고 내 마음 산란하야. 늙은이와 대의를 의논커져 왔으나 늙은이 뜻이 어떨런지 무슨 말씀이시온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춘향과 날과 백년 가야감이 어떨런지. 춘향모 이 말 듣고 도련님 말씀은 황공 감격하오나 나의 말을 듣주시오. 내 나이 젊었을지 회동성찬판 영감께서 남원부사로 오셨을지 일상

최은 부지기 난구로 만사가 덜퉁이라 누가 내 딸이라 하오리까 저와 같은 배필은 어쩌운들 상하사 부르임이라 주야 걱정으로 지내는디 토련님은 사대부라 탐허부적업으로 잠깐 무버리시면 청춘백발 두 목숨비 사생이 거룬허니 그런 말씀 한마 없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집안 청소며 정리정돈해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푹푹 삶는 더위가 들어오니 집이 어질러진 걸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실 바닥에 쌓인 물건이나 정리되지 않은 책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답답하고 몸도 찌뿌둥해지곤 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눈에 보이는 그 어수선함을 언젠가 처리해야 할 숙제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꼭 대청소를 해야만 집이 정돈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른 아침 서늘할 때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난 뒤 바닥에 널린 옷 몇 가지를 정리하고 택배 상자를 몇 개 치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내가 내 공간을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랫집으로 청소기 소음이나 쿵쾅거리는

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배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세악 대취타입니다. 연주의 가즈나케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세악 대취타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가즈나케였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청소와 우리 뇌의 상관관계,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난잡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괜히 무기력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말끔하게 치워낸다면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하죠. 정신의학 분야에서 마음이 허기지거나 우울할 때 우선 방부터 정돈해 보라 하면서 권하는 이유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치유 효과를 주기 때문일 겁니다.

또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면 또 너무나 피곤해지잖아요.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은요, 딱한 곳만 손을 대볼까 합니다. 내 눈에 띄는 곳을 딱한 곳만 깨끗하게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키는 실속경제정보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해도 조마당질 소리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김경복 외 여러분입니다.

0: 아가리 더구번이 삼세대들이 몰려온다.
1: 에이 방어
0: 새라도 들어나가 보세.
1: 에이 방어
0: 이리 쫓고 저리 쫓다 보니
1: 에이 방어
0: 팔구어리 잠깐이로다.
1: 에이 방어
0: 허리 대구번이 추소하기가 바쁘구나.
1: 에이 방어
0: 추소를 행사놓고 마당질나 하이하 보이자.
1: 에이 방어
0: 이리 치고 저리 쳐라. 에이 방어
1: 에이 방어
0: 여기 치고 저게 쳐라. 안 도랑다 발이 넘어간다.
1: 에이 방어
0: 한 돌 치고 두 벌 쳐라.

0: 방호.
1: 황해도 조마당질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경복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우리 말과 선율의 멋을 천천히 느껴볼 수 있는 전통 성악곡 한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하는 음악, 바로 가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사는 우리가 흔히 노랫말을 뜻할 때 쓰는 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긴 사설을 일정한 선율에 얹어 부르는 전통 성악의 한 갈래로 현재 모두 12곡이 전하고 있어서 12가사라 부릅니다. 상사별곡, 수양산가, 백구사, 황계사,

육지사 춘명곡, 어부사 길군악, 권주가 양양가, 처사가 매화타령까지 노래마다 담고 있는 이야기도 다양한데요. 사랑하는 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술과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산수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가사는 비교적 긴 사설을 담고 있어서 노랫말을 따라 듣다 보면 한편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 만나볼 곡은 12가사 가운데 어부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부의 삶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어부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기보다 세속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배를 띄우고 물길을 따라가며 낚싯대를 들이우고 때로는 술 한 잔을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누가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목적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배가 가면 가는 대로 자신의 하루를 맡겨두는 것입니다. 어부사에서 귀에 익혀두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노래 사이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후렴구인데요. 노를 젓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흥겨운 어구로 긴 노랫말 사이에 운율을 만들어줍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배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어부사의 여러 장면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대목도 있는데요. 밤은 깊어지고 물은 차가운데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빈 배에 달빛을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 그 하루가 빈 하루는 아닌 것이죠.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음악 역시 서두르지 않습니다. 긴 노랫말을 따라 음을 밀고 흔들고 꺾어가며 말의 맛과 선율을 천천히 살려냅니다. 오늘은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보다 한 음을 길게 이어가는 목소리와 노랫말이 선율에 얹히는 흐름, 그리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가 돌아오는 순간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어부사는 국가 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한가로운 물길 위에 배 한 척 띄어놓은 풍경을 떠올리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가사 가운데 어부사, 국가 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30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어부사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에는 크고 극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술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하루가 이어질 뿐입니다. 그 평범한 풍경 안에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달빛만 씻고 돌아오는 모습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 성과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에도 나름의 의미가 남아있겠죠. 좋은 음악 한 곡을 들은 시간, 잠시 쉬어간 순간, 평소에는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처럼 말입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 음악 한 곡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12가사 가운데 어부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른 우리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군무 무당춤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민속국악단입니다.

1부 마무리곡 군무무당춤이었습니다. 연주의 이생강 민속국악단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면서 호메로스의 고전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관련 도서들이 최근 눈에 띄게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에서 시작된 관심이 극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서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오디세이아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작품이지만 막상 끝까지 읽어낸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이고 신들의 이름도 낯설고 트로이 전쟁 이후의 긴 귀향길이 상징과 비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장을 펼치기까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책이죠. 그런데 이런 고전이 이름난 감독의 영화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삼 원작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원래 어떤 작품이었을까? 네,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원전을 읽어보고 싶다는 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대형 서점의 분석에서도 오디세이, 오디세이아 같은 이름이 들어간 관련 도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역본뿐 아니라 처음 읽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 그리스 신화를 함께 풀어주는 책들까지 고르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전은 때때로 너무 높은 책장 위에 꽂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분명 중요한 작품이라는데 어디서부터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 한 편이 그 책장 앞에 작은 사다리 하나를 놓아주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갑게 여겨집니다. 문학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다시 독서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음악과 미술, 무대 예술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 때 우리는 같은 작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올여름 영화 오디세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여운을 따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천천히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풍경 소리에서는 영화가 고전을 다시 읽게 만드는 반가운 문화 풍경, 오디세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사물놀이 신화 듣겠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사물놀이 신화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였습니다. 다음 곡은 무치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통 치타의 힘찬 기운을 바라지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곡입니다. 익숙한 행진음악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바라지 특유의 강렬한 장단과 연주가 더해지며 한층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무치타 들어보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바라지의 연주였습니다. 모치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팔도 민요 연곡 들려드립니다. 해금 연주의 김영재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

올 여름은 하도 징하게 더워서 감히 휴가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맞아요. 이 더위에 나가면 고생이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름 휴가를 미루셨다면 오히려 참 잘하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으로 북적이지 않는 진짜 알짜배기 휴가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말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요. 남들 다 가는 피서철 지나 호젓하게 가을 휴가를 준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실속 만점 여행 정보 그리고 혜택 야무지게 들고 왔습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드라이브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눈과 귀를 번쩍 뜨셔야겠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홍천군, 인제군, 고성군 그리고 강원관광재단이 손을 잡고 미시령 힐링 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휴가비 지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미시령 터널을 통과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40명씩 총 120명에게 차 한 대당 무려 25만 원씩의 휴가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신 뒤에 하이패스 통행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터널 이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해서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참 쉽죠? 이 휴가비는요, 현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아나게 하자는 뜻에서 지역 화폐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25만 원이면 여행지 맛집에서 싱싱한 회나 맛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드시기에 아주 넉넉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의 지갑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알짜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여행의 기술입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여행의 기술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두 번째 다리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늦은 휴가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실속 만점 알뜰 정보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 정보 잘 챙기는 것도 여행의 기술이겠죠. 자, 앞서 미시령 터널 통과하고 25만 원 휴가비 받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닐 때 주머니 사정을 가볍게 해주는 암행어사 마패 같은 녀석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입니다. 말 그대로 모바일 화면 속에 주민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받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지역의 유명 관광지 입장료는 물론이고 숙박시설, 맛있는 음식점, 또 체험 행사장 등에서 상당한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충남 보령, 전남 담양 등 8곳이 새롭게 더 추가되면서 이제는 전국 52개 지역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발급받는 방법도 참 쉽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앱으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단, 내가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내 동네 주민증은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요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여행지에 가서 쓰실 때는요, 가맹점에 비치된 QR 리더기에 내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또 직원분께 보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쏙 들어옵니다.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권리와 혜택도 누리고 지역 소상공인도 돕고 또 나의 노후 자산도 야무지게 지키는 지혜로운 소비. 남들보다 더 알뜰하고 야무지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건강 더하기의 코너 음악인데요. 전곡을 다 감상할 기회가 없었죠. 이번 기회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원입니다. 연주의 청소리입니다.

0: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3일 6시 43분 1초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초원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청소리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산골물 전해드리죠. 연주의 대금이 누나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워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처절한 절기 탓인지 요 며칠 귀뚜라미 소리가 부쩍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태양도 바람도 풀도 매미와 귀뚜라미의 기세도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지요. 이제 계절은 하루하루 가을 쪽으로 기울어 갈 겁니다. 계절처럼 나도 좀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덩달아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굳어버린 표정과 생각, 더위에 지쳐 무거워진 몸, 지루해진 관계나 어긋난 마음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하기를 바라면서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귀뚜라미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귀뚜라미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음악적이에요. 리드미컬 하잖아요. 귀뚜루루루 귀뚜루루루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귀뚜라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처서거든요. 드디어 왔어요. 지난 석 달을 통틀어 가장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절기가 아마 오늘 처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침 공기가 한결 시원해지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고요. 오늘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가을이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앉을 테니까요. 얇은 이불이 왜 이렇게 얇냐. 잠은 깨기 싫은데 이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드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나 이야기 있으시면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쿵인데요. 요거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분 목소리가 등장하면 더 특별함을 느낍니다. 이희문의 소리로 듣는데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음악입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 주제곡인데요. 이 곡은 당연히 이희문 씨가 불렀는데요. 영화감독 김초희 씨가 허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성분의 목소리,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좀 더 특별하게 이 노래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설 방아타령을 새롭게 재해석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희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희문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 이어서 영화 집시의 시간 OST 수록곡 중에서 에데를레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슬픈 노래일까요? 쿵짝쿵짝하니까 잔치

소프트 음악일까요? 가사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봄의 귀환을 축하하는 축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노래라고는 해요. 그러면 이제 축제 음악이 맞는데 가사를 더 잘 들여다보면 이별 노래더라고요. 봄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네. 은방울 꽃이 피어나고 있네. 모두를 위해서 피어나고 있네. 다만 나는 혼자 남았네. 노래 끝부분에도 이런 구절 나옵니다. 당신은 없네. 당신은 여기에 없네. 로 마무리되는 노래였습니다. 집시 음악이 굉장히 쿵짝쿵짝하는 면이 있어서 늘 기쁘고 즐겁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슬픈 내용도 그들의 장단과 선율 속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에데를레찌까지 들어봤고 이번에는 포엠 콰르텟의 포엠 봉지가 듣습니다. 제주도 민요 봉지가를 응용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연주자들이 각자 내가 연주하는 이 선율이 하나의 물고기의 흔적이다 라는 마음으로 연주했다고 해요.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바이올린의 김현직, 이수민, 비올라의 이효환, 첼로의 고준영, 타악기 김윤만이고요. 작곡은 박주화 씨가 했습니다. 포엠 봉지가 들어보죠.

포엠 쿼르텟의 포엠 봉지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녹주, 박초선 두 분의 소리로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듣는데요. 이 농부가는 전라도 지역, 특히 남원 지역의 모심기 소리입니다. 그 노동요인데요. 그 노동요를 바탕으로 한 남도 민요지요. 자진 붙으면 그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그리고 자진 농부가 이어서 들으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이어서 듣기로는 좀 더 빠른 장단의 농부가를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0: 박녹주, 박초선 두 분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농부가, 자진 농부가였고요. 자, 일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음악과 함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는 말로 씨의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말로 씨 하면 뭐 공연이나 음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는 광화문에 있는 재즈 클럽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2020년에 발표한 송창식 송북 앨범 수록곡인데요. 열정 넘치는 음악가이니까 아 송창식 선배님 정도 되면 그 까이꺼 한 20곡은 담아야죠. 이 정도는 리메이크 곡을 수록해야 그의 음악을 리메이크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려 22곡을 재즈로 리메이크 했는데요. 그 덕분에 1년 내내 앨범 작업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또 그 덕분에 송창식의 명곡을 말로 씨의 목소리로 죄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리 부는 사나이 사랑이야 토암산 왜 불러 푸르른 날 고래사냥 등등등 히트곡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으아 그 중에 뭐 듣지 고민고민하다가 가나다라 요 노래로 골랐습니다. 특히나 말로 씨 뭐 노래소리도 당연히 좋은데요. 피아노 솔로가 끝내줍니다. 이명건의 피아노 연주, 황희연 기타, 베이스는 정영준, 이도원의 드럼 연주로 함께합니다. 말로의 가나다라.

말로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이야, 산뜻한 기분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가을 음악입니다. 가을 음악이지만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 가을 음악. 이병우의 기타 연주곡집 야간 비행 이 앨범. 아, 저 대학교 때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닳도록

들었던 음반입니다. 앨범 수록곡 중에 꼬마 버섯의 꿈을 들려드리는데요. 이 음악은 노래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한영애 씨의 앨범 수록곡 가을 시선으로 담겨 있는데요. 한영애 씨가 이 선율을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이제 노래곡화 시켰는데요. 그걸 또 이소라 씨가 리메이크 하죠. 한영애 씨의 짙은 감성의 가을 목소리, 또 이소라 씨의 그것보다는 좀 더 하늘하늘한 가을 바람을 연상시키는 목소리로 발표되어 있는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가사 없는 버전 원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제자리에 앉는다. 불타는 열정에 가리워졌던 고운 얼굴 들어서 미소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주곡에다가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귀를 착색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참 좋지 싶습니다. 이병우의 꼬마 버섯의 꿈.

이병우의 음악 꼬마 버섯의 꿈 듣고 왔고요. 이어드린 곡은 국내 최고의 소울 디스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디스코의 술탄이다. 디스코의 왕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8월 11일 발표했으니까 이제 2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여름이니까 시원시원한 신곡입니다.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함께 들어봤어요.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라지의 별신 축원 듣는데요. 앞부분은 한승석의 소리로 듣고 후반부는 김유리의 소리로 듣습니다. 동해안 별신 구세.

천황구슬 기본 틀로 경기도 당굿 비나리 사설을 보태어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 음원 이 나라의 서도 좌창과 함께 합니다. 앉아서 길게 부르는 잡가를 좌창이라고 하죠. 서도 좌창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불리던 좌창입니다. 긴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 부르고 대개는 마지막을 수심가로 끝맺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정한 장단보다는 사설에 따라 박자가 자유롭게 바뀌고 서도소리 특유의 콧소리와 굵게 떠는 창법이 특징입니다. 이번 음반에는 서도좌창의 대표적인 곡들과 함께 전승이 거의 끊긴 희귀한 레퍼토리까지 고루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서도좌창을 대표하는 곡 공명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명가는 적벽대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을 담은 곡인데요. 불규칙한 장단과 마지막을 수심가로 맺는 전형적인 서도좌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이 나라의 소리로 공명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나라의 소리로 공명가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국악방송에서 발표하는 새음원 시리즈를 한 장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곡 들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화룡도입니다. 화룡도는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대가 관우군을 만나서 도망가는 대목을 노래한 서도 좌창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 대표적인 서도 명창 김홍조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 여러 명창의 고음반에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전승이 되지 않는 희귀한 곡이라고 해요. 이번 음반에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활동한 서도 명창 김춘홍의 활용도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전형적인 서도 좌창의 형식을 보여주는 초로인생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졸려 짜오대 이루 가면 장판교여 저루 가면 화룡도입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요. 화룡도로 행할 적이 불쌍하군 아군 사장졸 여러 달 여러 날을 군중에서 피곤하야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발은 무어 손보도 움직이지

천신 같은 모사로 알았더니 오늘 보니 소인이로구나. 어찌 그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 하는 것은 병모같이 된 것인데 만일이지 군사를 매복했으면 병각도 다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은.

이런 내장이 음신가 보세 봉속여 벗겨쓰고 발식근 청룡도를 누리에 선뜻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이번 올 적에 군량 받아다 짐 두었으니 내 목을 못 빼가면 내 목으로 대진 거정.

이 나라의 서도 자창, 화룡도, 초로 인생 이렇게 두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코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3년 새음원 이 나라의 서도 자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볼 마지막 곡은 뱃따라기입니다. 이 곡은 고기잡이 배를 타는 뱃사람의 고달픈 삶과 애환을 담은 곡인데요. 다른 서도 자창과는 달리 수심가로 맺지 않고 지와자자 좋다라는 후렴이 반복되는 것이 이 곡의 특징입니다. 자, 이 나라의 소리로 뱃따라기 들어보죠.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 수시 확인하기,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삼가기,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 이용하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기,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 살펴보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나라의 서도 자창으로 뱃다라기 듣고 왔습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 음원 이 나라의 서도 자창과 함께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앨범 속에서의 이 나라 씨의 소리의 의미, 전승이 희미해진 옛 소리를 복원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 했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서도 자창의 깊은 맛과 이 나라의 섬세한 소리까지 함께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새 음원 시리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정말 가도 되겠지, 우리야?
1: 물론이지. 나만 믿어, 소리야.
0: 여기 등산로 맞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하다.
1: 어?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0: 수염이 덥수룩해. 왜 안 가고 바위에 걸터앉지?
2: 산세가 아늑하니 역시 계룡산이죠. 국악 한번 들어볼까요?
3: 명인 명창.
1: 오, 들었지?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2: 응? 아, 뭐요?
1: 지금 국악 들으시죠?
2: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겠쇼?
1: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4: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2: 그리요? 거시기 까라쇼?
4: 아, 근데 뭘 까시는...
2: 덩덕흥이요, 덩덕흥.
4: 그걸 어떻게 까는...
2: 터치만 까는... 하면 돼요, 터치만. 앱스토어에서. 자, 나는 이만 갈 길이 멀어서요. 어디 한번 잘 깔아봐요. 앱스토어!
1: 우와, 벌써 사라졌어. 혹시 계룡산 도사?
0: 완전 빠르게 앞서가신다. 여기 충청도인데.
4: 덩덕쿵이랑 팔도 유람 한번 해볼까? 경상도에선 어떻게?
5: 마, 깔아라.
4: 전라도는?
5: 오메, 깔았단께.
4: 제주도까지 가자.
6: 까라마심.
4: 한 번의 터치로 어디서나 즐기세요.
7: 우리 소리 앱 국악 방송 덩덕쿵.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이이이이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이이이이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더위를 겪고 나면 누구나 이 절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오늘 더위가 멈춘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처서만 지나면 우리가 맘껏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침 저녁 산책에 나서도 땀 흘리지 않아도 돼서 기분 상쾌하죠. 야외에서 독서할 때 모기와 투쟁하느라 시간 보내는 걸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농부님들 밭일 할 때 덤벼드는 벌레들도 별로 없고요. 이젠 좀 더 지나면 호미도 씻고 어정 7월, 건들 8월 보낼 수 있는 무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처서 무렵 산책길은 남도민요 들으면서 풍성하게 시작합니다.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듣겠습니다. 성우향의 소리입니다.